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se days, without a doubt, one of the hottest keywords in the global consumer goods market is K-beauty. At the center of this movement lies a remarkable performance of local, small to medium, and indie brands armed with brilliant ideas and a pioneering spirit. One such cosmetics company recorded an impressive $4.6 million in export consultations at an international premium consumer goods exhibition, proving the boundless potential of K-beauty once again by drawing an enthusiastic response during a local social media live broadcast. Also, this past March, the company created an even more meaningful milestone by receiving a commendation from the governor of Gyeongsangnam-do in recognition of its contributions to the local economy and industrial development. So today, we are joined by Ms. Pae Mi-kyung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UART Korea. Together, we will dive into the real-world shifts in the K-beauty market, witness firsthand on the global stage, and discuss the vibrant possibilities that lie ahead. 네, 오늘 더 인터뷰는 배 미경 유아트 코리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직접 확인한 K-beauty 시장의 변화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과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주식회사 유아트 코리아 대표 배 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Well,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Now, looking back at how things used to be, what would you say is the biggest change in how overseas consumers view and react to South Korean cosmetics today? 예전과 비교했을 때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반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1: 아, 네. 과거의 해외 소비자가 한국 화장품을 보면 이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내 피부 건강과 장벽 개선을 위해 이 성분에 들어간 한국 제품이 꼭 필요해라며 철저하게 효능과 기술력을 보고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0: 네.
1: 즉 해외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K-뷰티는 단순히 한국 화장품이 좋다가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케어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맞추는 한국인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싶다에 가깝습니다. 제품의 유행은 바뀔 수 있어도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에 K-뷰티는 지속 가능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So while international consumers in the past used to view South Korean cosmetics as merely interesting and fun, today's consumers open their wallets based strictly on efficacy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They look for specific ingredients, saying, I absolutely need this Korean product to improve my skincare and skin barrier. In other words, she says, the K-beauty is no longer accepted abroad as just good cosmetics. Instead, consumers want to mirror the healthy lifestyle of Koreans, which is about genuinely caring for oneself and balancing inner and outer beauty. She emphasizes that while product trends may fluctuate, a culture that embeds itself into daily lifestyle habits does not easily disappear, which is exactly why K-beauty will continue to endure. Well, with countless cosmetics brands competing on the global stage, consumers remain intensely fascinated by K-beauty.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reason global consumers find South Korean beauty products so uniquely attractive? 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글로벌 소비자들이 K-beauty의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순한 제품을 가장 빠르게 개발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서구권 브랜드들은 신제품 하나를 기획하고 출시하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린다면 한국은 이 주기를 절반 이하로 단축합니다. 서구권 대비 두 배 빠른 속도 인데요. 트렌드가 변하거나 새로운 성분, 요즘에 유행인 열풍인 그 PDRN이나 스피큐 등 이런 성분이 떠오르면은 놀라운 기술력으로 몇 달 만에 고품질의 신제품을 쏟아냅니다.
0: 네.
1: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트렌디하고 최신 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가장 먼저 써볼 수 있는 창구가 바로 K-뷰티인 셈이죠. K-뷰티는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고 수분을 채워 근본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어적, 예방적 케어에 집중합니다. 글로벌 시사 소비자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 중 하나는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효능과 패키징이 가능하지라는 점입니다.
0: 그렇군요. 이 K-뷰티가 왜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또 가지는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So she believes the core reason is that K-beauty develops the world's most innovative and gentle products at a remarkably fast pace as well, all while offering them a highly reasonable price. And she highlights three distinct strengths. First, the industry's unmatched speed. While Western brands typically take 1 to 2 years to launch a single product, South Korea cuts this cycle by more than half. And the moment a trend shifts or a new ingredient like the currently trending PDRN gains traction, Korean brands leverage incredible planning capabilities to pour out high-quality new products within just a few months, letting consumers experience the latest technologies first. Second, a philosophical difference, noting that K-beauty focuses heavily on defensive and preventive care to protect the skin barrier and also replenish moisture, fundamentally strengthening the skin from within. Lastly, the exceptional value, mentioning that global consumers are consistently amazed by how much and how such high efficacy and beautiful packaging can be achieved at such an affordable price point. Well, traveling across global markets, you must see quite a bit of diversity in how different countries actually define beauty or prefer certain images. Amid those cultural differences, what is the underlying common ground that brings them all together? 예, 해외 시장을 다니다 보면 나라별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준도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공통된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아, 네. 보여지는 외적인 미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를지라도 내 피부 본연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 과정을 통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는 내면적 가치는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0: 네.
1: K-뷰티는 바로 이 보편적인 인간이 내적 갈망을 화장품이라는 매개체로 가장 아름답게 풀어냈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while outward standards of beauty vary by country, the inner value of wanting to listen to one's own skin, focus entirely on oneself through that process, and live in harmony with nature is identical worldwide. She believes K-beauty moves the hearts of global consumers because it beautifully translates this universal internal human longing through the medium of cosmetics. Beautifully said.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Pei Mi-kyung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UART Korea. Now, recently, we've seen that it's not just skin type affecting consumer trends, but also climate, diet, lifestyle, and even personal values. To read these fast-moving consumer concerns about beauty trends, what kind of efforts and strategies are being implemented on the ground? 최근엔 피부 타입뿐 아니라 기후나 식습관, 가치관까지 뷰티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죠.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1: 네. 과거의 뷰티 현장이 당신의 피부 타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면은 지금의 뷰티 현장은 당신은 어떤 기후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가치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라를 묻고 있습니다.
0: 네.
1: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삶을 정교하게 쪼개어보고 그 파편화된 맥락에 딱 들어맞는 조력자가 되기 위해 R&D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공병 반납 프로그램, 뭐 다회성 화장솜 장려 등 소비자가 제품을 쓰고 버리는 전체 과정에서 지구에 무해하다는 심리적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브랜딩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우리 제품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0: 네.
1: 임상 데이터와 전 성분의 투명한 공개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과 유사한 식습관이나 기후 환경 가치관을 가진 나와 닮은 타인의 구체적인 임상적 경험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유통사와 브랜드들은 리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구매자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필터를 설정해 맞춤형 후기를 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How interesting. So she explains that while the beauty industry in the past simply asked, what is your skin type? Today, it actually asks, what kind of climate do you live in? What foods do you eat? And what values do you believe in? And trends are now analyzing data to precisely understand the fragmented context of consumers' lives, transforming everything from R&D to marketing to become a perfect partner for them. And she asked that instead of just selling products, they're designing branding plans such as empty bottle return programs, encouraging reusable cotton pads, so consumers can feel psychologically satisfied, right, and also self-efficacy by being eco-friendly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of a product. And today, a brand simply claiming its product is good is no longer enough. Clinical data and transparent ingredient disclosure have become the standard. And because consumers trust the specific experiences of people like them who share similar diets, climates, or values, distributors and brands are upgrading their review systems as well. They are building infrastructure that allows builders and buyers to apply lifestyle filters and also view highly customized feedback as well. Now, K-Beauty has clearly moved beyond just exporting products. It is now an industry that delivers content and communication styles together. So how do you personally communicate to convey the true value and charm of K-Beauty to overseas consumers? 이제 K-Beauty는 제품만이 아니라 콘텐츠와 브랜드 철학까지 함께 전달하는 산업이 된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1: 네, 글로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린 뷰티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기반의 유통 가이드로 해외 바이어 및 유통 파트너들과 소통할 때 단순히 물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SNS나 전시, 런칭 이벤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가이드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한국 뷰티의 철학이 현지 소비자에게 왜곡 없이 닿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
1: 저희는 한국 로컬 고유의 자연 원료 이팝나무, 매실 등의 감성적인 저희의 한국 로컬 고유의 저희의 스토리텔링을 더해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의 효능을 넘어 브랜드가 가진 진정성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글로벌 소비자들과 깊이 교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I absolutely agree. So she shares that her brand builds trust by aligning with clean beauty and sustainability, values highly prioritized by global consumers. When working with overseas buyers and distribution partners, they don't just supply products, they provide comprehensive brand guides for local social media, exhibitions, and launch events to ensure the core philosophy of Korean beauty reaches consumers without distortion. She adds that they are knocking on the doors of the global market by combining native Korean natural ingredients such as fringe tree and plum with emotional storytelling as well. And for her, sharing the brand's authenticity and culture beyond just mere product efficacy is the ultimate way to connect deeply with global consumers. Well, today's consumers seem to value authenticity and philosophy far more than traditional advertising. So for the K-beauty industry to be loved for a long time, what is the ultimate value it must preserve? 요즘 소비자들은 광고보다 진정성과 철학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K-beauty 산업이 오래 사랑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네. 과거의 뷰티 시장이 화려한 광고와 즉각적인 효과로 소비자를 설득했다면 지금의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가진 이유를 봅니다. 이 브랜드는 왜 태어났고 어떤 철학으로 제품을 만들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죠.
0: 네.
1: K-뷰티가 오래 사랑받기 위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본질은 기술보다 철학, 마케팅보다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대 위에서 반짝이고 사라지는 소모품이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한 일상과 가치관을 지지해주는 인생의 동반자로 거듭날 때 K-뷰티의 생명력은 무한해질 것 같습니다.
0: 네, 소비자들도 이제 브랜드의 가치관까지 함께 소비하는 네.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So she explains that while the beauty market in the past relied on flashy ads and instant results, today's consumers look closely at brands' why. Why it was created, the philosophy behind its product, and its social impact. She believes the single most important essence for K-beauty's longevity is choosing philosophy over technology and empathy over marketing. And rather than being a disposable item that shines briefly on a vanity, K-beauty's lifespan is becoming and will become limitless when it transforms into a lifelong companion that supports the healthy daily routines and personal values of its consumer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Pae Mi-kyung, the CEO of UART Korea. Well, recently, we've seen a surge of interest in sustainability, including vegan cosmetics, eco-friendly packaging, and different ingredients as well. And to maintain its competitive edge in the global market, in what direction should the K-beauty industry evolve moving forward? 최근엔 비건 화장품이나 친환경 패키징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K-뷰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1: 네, 비건 화장품 친환경 패키지 저자극 성분은 이제 특별한 컨셉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 입장권이라고 이렇게 입장권이 되었다고 봅니다.
0: 네.
1: 전 세계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고를 때 환경적 윤리와 피부 안정성을 당연한 상식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마케팅 수준을 넘어선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트렌디하면서도 지구와 피부에는 가장 무해한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을 마케팅의 소모품으로 쓰는 브랜드는 도태될 것이며 제품의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철학을 진정성 있게 녹여내는 기업만이 글로벌 뷰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제 친환경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So she views vegan formulas, eco-friendly packaging, and hypoallergenic ingredients not as special concepts anymore, but as a basic entry ticket for the global market. And this is because in international consumers now naturally demand environmental ethics and skin safety as common sense. And to maintain a solid global edge, she believes K-beauty must undergo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that goes beyond surface-level green marketing, striving to become an industry that is highly trendy yet completely harmless to both skin and the planet. She emphasizes that brands using eco-friendliness merely as a marketing tool will fall behind. Instead, only companies that genuinely embed a sustainable philosophy into every stage from product planning to disposal will lead the new standard of the global beauty market.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사실 생방송이라 조금 긴장했었는데요.
0: 네.
1: 여기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 해외 스케줄 잘 소화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듯합니다.
0: 네.
1: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이 멋진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외 일정도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So she was initially a bit nervous since it was a live broadcast, but the wonderful energy in the studio gave her a great boost. She feels this positive energy will help her successfully navigate her upcoming international schedule and bring back great results as well. She concludes by saying it was a true honor to appear on today's live show and expresses her sincere gratitude for the wonderful opportunity. And before we let you go, if you could define what true beauty means to you personally, what would it be?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1: 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함, 공감 능력,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죠. 외모는 시들 수 있지만은 아름다운 마음은 영원하니까요.
0: 네.
1: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로도 나타나니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I love that. So she believes that true beauty fundamentally comes from within, where qualities like kindness, empathy, and how one treats others are what truly matters. And while physical appearance can fade over time, a beautiful mind and heart endure forever. Ultimately, she knows that when someone possesses inner beauty, it naturally reflects on their face, creating a genuine and lasting beaut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s. Pae Mi-kyung, the CEO of UART Korea.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Pae Mi-kyung, UART Korea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just one message. We have Jenny님 messaging in. 감사합니다. K-Beauty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Yes, K-Beauty 화이팅 화이팅 indee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Lenka with Free.

0: And the time is now 11:40 here in the studio, and you're tuned into Busan Worldwide. Now, it's time for News Insight, our Friday segment of the week. Every Friday, we have this special segment, and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 Ye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1: 일단 너무 웅장해서 지금 네.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요.
0: 네,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의 문자 주제 드릴게요. 네,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1: 제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움 외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친절한 그런 태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자신의 얼굴이나 외관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인에게 친절하고 다정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은 답변이에요. Wow, I love that answer. So he said, we're all clapping.
1: 괜찮아요.
0: 네, 너무 좋았습니다. So we have our reporter saying that true beauty for him, of course, outer beauty is important, and to just have a just like upkeeping is important, but inner beauty of being kind is very, very important indeed. And when you are kind to others and it affects other people, you can create an even a more beautiful world. And I love that answer. Love it indeed.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news insight. It's a bit more serious topic that we have.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So 8 people, including officials from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and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een referred to prosecutors in connection with their ground subsidence accident that occurred at the Sasang Hada Metro Line construction site back in 2024.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investigation and what was uncovered. 2024년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코짐 이 사고와 관련해서 부산 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 등 8명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209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3명과 감리 1명, 시공사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4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4년 9월 사고 발생 이후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벌였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Unit of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nounced that 8 individuals were referred to the prosecution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Those referred include 3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officials, 1 supervisor, and 4 site managers from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Police launched a full investigation following the accident last September, including search and seizure operations and extensive questioning of those involved. Now, what exactly happened at the time of the accident? 당시 사고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네, 2024년 9월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 새병로 일대에 379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공사 현장 인근 두 곳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지반 침하 구역에는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 생겼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 두 대가 싱크홀에 빠져 파손됐고 피해 차량 운전자 한 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자칫하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자질한 사고였는데요. So on September 21st of last year, torrential rainfall totaling 379 millimeters hit the Saebyeong-ro area in Sasang-gu, Busan, triggering ground subsidence at 2 locations near the construction site. A large sinkhole measuring 10 meters wide, 5 meters long, and 8 meters deep formed at the scene, causing 2 vehicles to fall in and sustain damage. And one of the drivers reportedly suffered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the incident. And this police investigation confirmed the ground subsidence was not just an accidental mishap.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네, 이번 경찰 수사에서 땅꺼짐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1: 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무자격 업체의 물막음 품질 검사와 물막음제 주입이 적정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물막음 공법 적용, 흙막이 가시설 공사 관리 소홀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물막음 품질 검사와 물막음제 주입 과정 등에서 물 차단 성능을 저하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0: I see. So police stated that the investigation confirmed several issues previously identified in the city's audit. These included waterproofing quality inspections conducted by unlicensed companies, improper grouting work, inappropriate water blocking methods, and poor management of temporary retaining structures. Investigators also found cases in which construction practices may have weakened the site's waterproofing performance as well. And this means indications that the accident was caused by faulty construction had already been detected even before the police investigation. So could you give us more details on that? 경찰 수사 전에도 부실 시공 가능성이 제기됐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 네, 경찰 수사는 사고 이후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지난해 6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발의 근거는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사상하단선 209 사고조사 결과와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였습니다. 특정감사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집중호우와 물막음 공사 및 흙막이 시설 공사 관리 부실,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investigation gained momentum after local civic groups filed a formal complaint last June. The complaint was based on findings released by the Busan Underground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and a separate special audit conducted by the city's audit committee. The audit concluded that the accident resulted from multiple factors including heavy rainfall, poor waterproofing management, and improper construction around drainage connections. So it seems the police investigation also revealed that the underpass construction process is institutionally vulnerable to such risks. 이 경찰 수사에서 이 지하차도 공사 과정이 제도적으로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도 드러났다고요.
1: 네, 경찰은 또 도시철도 터널 공사 과정에서 물막음 성능 확보의 핵심인 품질 검사와 관련해 관련 법상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나 감리단의 관리 감독 의무 규정에 미비해 무자격 업체 검사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물막음 성능 품질 검사 과정에 관리 감독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관계 기관에 제안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police also pointed to institutional weaknesses in the construction oversight system. Investigators said current regulations do not clearly define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for waterproofing inspections, leaving projects vulnerable to risks such as inspections conducted by unlicensed firms. Police have proposed legal revisions that would require mandatory participation by supervisory bodies during the inspection process. And what position has been put forward by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which was singled out as having provided the cause of the accident? 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부산교통공사에선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1: 네, 부산교통공사는 경찰 조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는 수사 결과에 수사기관의 주관적 해석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0: I see. So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stated that certain parts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do not align with the facts. The corporation argues that some conclusions reflect subjective interpretation by investigators and says it plans to fully present its position during the upcoming court proceedings. And how is a construction of this Hasang Hadan lin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currently progressing. 이 사고가 났던 사상 하단선 공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사상 하단선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을 잇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인데요. 총 연장 6.9km에 7개 정거장 규모인데 현재도 건설 중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8,31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5%입니다. 당초 지난해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2027년까지로 1년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Sasang Hadan line is a new metro route connecting Sasang Station on line 2 with Hadan Station on line 1. The project stretches 6.9 kilometers with 7 stations and is currently about 75% complete and construction costs have reached approximately 831.7 billion won so far. far. Although the line had originally been scheduled to open late last year, the completion date has been pushed back to 2027 following budget adjustment discussion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ummarize what we talked about today? 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1: 2024년 9월 부산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부산교통공사 직원 등 관계자 8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가 아닌 부실 시공과 제도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결합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최근까지 부산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0: 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So police have referred 8 individuals, including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officials, to prosecutors over the ground subsidence accident at the Sasang Hadam Metro Construction Site. Investigators concluded that the incident was not simply caused by extreme weather, but by a combination of faulty construction practices and inadequate oversight. A similar sinkhole incident continued to occur across Busan. Concerns are growing over the need for stronger safety measures and prevention systems. And that's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기자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de. Listeners, before we wrap up, I want to remind you of today's text topic. What is true beauty to you? Let me know. We have some messages, great answers coming in. We have Jinli Nim saying,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듯이 외부적으로도 자연스러우면서 내면적으로는 말씨가 아름다움에 큰 작용을 한다고 봐요. 한 가지가 괜찮으면 도미노처럼 거의 모두 좋더라고요. So important of your speech and what you say, right? Very, very important indeed.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We also have Jin Lee Nim saying messaging in and Ko Sun Nim messaging in saying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인간미라고 하고 싶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가꾸는 인간미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아름답다고 봅니다. Thank you so much. I think so. I think we're all talking about inner beauty. Definitely so important. Just one more before we wrap up. Denny Lini messaging in, BEFM desk here looks so, so nice, professional, upgraded. Yes, indeed. And we're going to be in here every single day for Busan Worldwide. So tune in next week at 11:05 a.m. Our final song is 볼빨간 사춘기 with 가리워진 제길. And we'll see you on Monday at 11:05 a.m. I hope you have a wonderful weekend. Bye-bye.

0: FM 부산 영어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ung.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1: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그대는 나의 벗이요 누이요 어머니였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나는 길을 떠날 것이다. 먼 순날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0: 오는 사람 처음 봐 걱정 마 몇 년만 지나면 다시 볼 일은 없을 테니까 부자가 돼야지 택시만 타야지
1: Your best choice.

0: 보이스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1: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2: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1: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2: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1: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3:00

0: FM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와 내가 드디어 루브르 루브르 박물관을 다 와보네 너무너무 신난다
3: Welcome everyone I'm Daniel and I'll be your museum guide today Let me give you a quick introduction.
2: 현지 가이드가 안내 준다더니 저분이 우리 여행팀 가이드신가 보네.
3: I retired 20 years ago, and now I volunteer here. Back in school, I was great at history, but terrible at math. Numbers and I have never gotten along. First, let's count how many of us are entering. Group entry is faster and comes with a discount. So, please line up right here.
2: 뭐지? 이렇게 줄을 서라는 건가?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모나리자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사진도 엄청 찍어야지.
3: Okay. I'll start counting from the front. 1, 2, 3, 59, 60, 61. Wait, where was I? Let me start over.
2: 뭐 하시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3: 1, 2, 3, 48, 49, 50, 48, 49. Oh, no. Let me try this again.
2: 뭐 하시는 거야? 자꾸. 그냥 개인으로 입장해야겠다. 잠깐, 혼자는 얼마야? 이게 영어로 뭐지?
3: 1, 2, 3, 79, 81. Oh, wait a minute.
2: 문 닫을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Excuse me. Me alone. How much?
3: 79, 80. Wait, what did you say?
2: 오늘 배워볼 표현. 1인당 얼마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4: How much is it per person? How much is it per person?
2: How much is it per person?
4: 1인당, 하루당, 한 개당 모두 per를 사용합니다. 1인당은 per person, 하루당은 per day, 한 개당은 per one. 1인당 얼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죠. 1인당 $5입니다. It's $5 per person.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1인당 얼마인가요?
4: How much is it per perso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2025년 여러 방송 매체를 타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복싱 열풍.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스포츠,

0: 복싱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매일 복싱을 향한 사랑으로 벌처럼 주먹을 쏘고 계신 꿀주먹 하동환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부산 주례에 거주하고 있는 브로게 복서 하동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동환 씨. 먼저 복싱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 연차로 이제 3년 차 됩니다.
0: 네, 복싱 경력은 3년 정도 되시고요. 그 복싱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복싱장에 가시나요?
1: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니까 주에 5번 기본에 10번 안으로 가고 정말 있습니다.
0: 복싱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네요.
1: 네.
0: 그런데 정말 많은 운동 중에서 왜 복싱이었나요?
1: 제가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브로게 접어드니까 뭔가 좀 스스로 많이 약해진 걸 느끼고,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책임져야 될 이 가정이라든지 제 주변의 여러 소중한 사람들을 좀 제가 잘 지켜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복싱이라는 운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0: 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하셨군요. 그럼 복싱 시작과 전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1: 일상에서 오는 거의 대부분의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자면은 운동 끝나고 먹는 식사도 너무 맛있고요. 고된 운동이 끝난 다음에 마시는 물도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을 참았다가 오전 운동을 끝내고 물을 일부러 마시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잠깐 자는 낮잠도 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복싱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상에 소소했던 것들이 요즘은 다 좀 소중해졌습니다.
0: 네, 또 일상의 행복을 찾아준 운동이네요. 그럼 복싱장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건 있으실까요?
1: 재밌었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되게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보다 체급이 높은 분이랑 스파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소위 말해서 그 비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심하게 두들겨 맞았는데, 저보다 체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대응도 못할 정도로 맞는 걸 스스로 보면서 정말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슴 깊게 가지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날 그 순간이.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복싱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스포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몸과 함께 마인드도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1: 사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몸은 푸고 부상이 생기고 힘들거든요. 근데 복싱을 하면서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평소 일상의 제 자신감이라든지, 그리고 남한테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육체적으로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정신적으로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실제 몸이 강해진 게 아니라.
0: 몸과 함께 마음도 단단해진다라. 정말 좋은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혹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1: 일상에 되게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랑 뭔가 한 곳에서 같이 막 운동하면서 얻는 에너지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지쳐있는 분들, 뭔가 해소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분들은 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시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환 씨에게 복싱이란 영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1: 요즘 제 일상을 보면은 복싱이 없으면은 제 인생 삶도 없는 거라서 노 복싱 노 라이프.
0: 노 복싱
1: 노 라이프.
0: 복싱이 없다면 내 삶도 없다.
1: 네.
0: 너무 좋네요. 결국 오늘 동환 씨와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건 복싱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운동이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샌드백을 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몸보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혹시 청취자분들께서도 요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 조금 지쳐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가볍게라도 슉슉 몸을 움직여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동환 씨 오늘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복싱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땡큐 베리 머치 투 리오 어 리포터 앤 하동환 님. He lives in Jure in Busan. He's been boxing for 3 years and he's very passionate about the sport. So visiting the gym as 10 times a week. 10 times?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하고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I gotta go to the gym.

0: Thor breaks to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Hi,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하루에 한 번, 2주에 한 번,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I don't believe you. I think you're lying. I think it's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어떻게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지 뭐 먹고 있는지 뭐 등등.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스톡 인 트래픽 어게인.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6 o'clock.
0: BEFM Local News at 6.
8: (6.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전국 평균 10.39%, 부산은 9.57%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On the first day of early voting for the June 3rd local elections today, the nationwide turnout stood at 10.39% as of 5 p.m. In Busan, the figure recorded was 9.57%. Early voting will continue tomorrow from 6 a.m. to 6 p.m. at all polling stations nationwide. Voters must bring a valid form of identification to cast their ballot.
8: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대심도 구간에 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규모의 땅꺼짐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정밀 안전점검 결과 해당 현상은 공사 후 지반이 압축되는 단순한 잔류 침하 현상이며 국토교통부의 지반 관통 레이더 조사에서도 공동 의심 구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레이더 계측 등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 In the deep underground section of the Bandok-Sentom Expressway Tunnel, the likelihood of sinkholes large enough to threaten vehicle safety has been found to be very low. Busan City said that a detailed safety inspection concluded the phenomenon observed in a simple residual settlement caused by ground compression after construction. It also noted that a ground-penetrating radar GPR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id not identify any suspected underground voids. The city plans to continue implementing safety measures, including laser-based monitoring, to minimize public concern.
8: 한국소비자원은 다음 달 부산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미 확정된 숙박 예약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 확정 뒤 추가 요금을 낼 의무는 없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1330 관광 안내 콜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Ahead of the BTS Busan concert next month, the Korea Consumer Agency has issued a consumer advisory warning against accommodation-related damages. The agency said cases have been reported in which accommodation providers request additional charges after bookings have already been confirmed or unilaterally cancel reservations. It emphasized that consumers are not obligated to pay any additional fees after a booking has been confirmed. In the event of damage, consumers can seek consultation through the 1372 Consumer Counseling Center or the 1330 Tourist Information Hotline.
8: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6.5% 증가하며 두 달 연속 반등했습니다. 수입은 5.8% 줄었으며 무역 수지는 2,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수출 실적이 2023년 5월 이후 최대 규모이며 전기차와 기계류,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의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3: Exports in Busan City rose 6.5% year-on-year last month, marking a rebound for the second consecutive month. Imports fell 5.8% over the same period, while the trade balance recorded a surplus of $23 million, extending gains for a third straight month. The city said the latest export performance is the largest since May 2023, adding that growth was driven by a diverse range of items, including electric vehicles, machinery, and cosmetics.
8: 부산시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AI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기기 사용법, 키오스크, 스마트폰 활용 등 생활 밀착형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구군별 교육장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3: Busan City will operate an AI digital learning center starting next month to strengthen citizens' digital capabilities.

0: running mobile on-site education programs.
1: 2050년 해양 수도 부산의 미래를 조망하는 기획전이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부산 근현대역사관 본관에서 열립니다.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바다 위에 떠있는 도시와 북극 항로, 북항의 미래를 다루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0: An exhibition exploring the future of Busan as a global maritime hub in 2050 opens today at the Busan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will run through September 27th. The exhibition commemorates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Busan Port and presents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of the city's future maritime agenda. It is structured into themed sections, including a space envisioning a floating city, as well as areas focusing on the Arctic shipping route and the future of North Port. Admission is free.
1: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 17도에서 19도, 낮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0: Clear weather is expected over the weekend. Morning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17 to 19 degrees, while daytime highs are forecast to reach around 29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stands at 22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an Kim.
1: 정했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0: So this is Cordis. This band Cordis titled Red Red. Red Red이라고 노래 요즘 진짜 요즘 인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이거 두둥님의 출근송이래요. 두둥님 맞죠? For a lot of people, this song, 이거 도파민 지금 완 if you want that dopamine hit, 이 노래 많이 튼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춤 이거 죄송해 이거 막 이거 지금 이거 춤 막 돌고 막 춤 차는 장난이야. Don't look at me. 나, you know, 이거 춤 그냥 재밌다고 보이거든요. So these type of songs 조금 더 틀고 조금 더 크게 예. So these songs, what I mean by dopamine heavy. 너무 뭐가 그 너무 많아요 뭐가 sounds and everything. There's no like breaks in between. So I feel like this is something that does not let you stop. 진짜 잠깐 어디 멈출 수 있는 타임도 안 줘요. 이 노래 3분이거든요. 3분 동안 그냥 달립니다. So for a complete 3 minutes, you know, if it helps you give you that dopamine boost in the morning that you need to do, name, I say take it.
1: 근데 이 노래 제가 볼 때 저는 한 번 듣고 그냥 오늘 하루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Right?
0: So songs like this where there's just so much noise going on, 요즘에 dopamine source, right?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요즘 태양 또 다시 컴백했잖아요. 태양 노래 제목부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태양 제목이요. 이거 Live Fast, Die Slow 이라고 제목이 있거든요. It's a very catchy song. 이 처음에 좀 slow, you start out slow. 무슨 느낌일까? 눈, 코, 입? 좀 그런 느낌, 다시 왔나 태양이? 이렇게 하다가 또 달려요.

Travis Scott, Fiend. So, Yoruban, I'm sure I've shared with you, I'm an older hip-hop head, okay? I enjoy, you know, Tupac, Biggie, 우리 한영이나 이런 거 말했잖아요. 뭐 Wu-Tang Clan, 90s 그런 힙합을 많이 들었는데요. But still, I still dabble a little bit. 저는 조금 이렇게 듣긴 해요. Like newer, like artists and newer hip-hop these days. 근데 Travis Scott도 뭐, you can't really call him like new hip-hop. But this song, Fiend, F-E-I-N이 아니고요. F-E, 그 느낌표, 느낌표 N. 그게 Fiend인데요. 이거... This is my, 이게 저 특히 아침 일찍, 저 한 9시, 10시 이렇게 수업이 있잖아요. This is a song that I turn on. 두둥님, 아까 그 Chord is Red Red 출근송이었잖아요. Fiend Travis Scott, 이게 저의 출근송이에요. 너무 아침에 하, 진짜 수업 너무 하기 싫다. 하기 싫은 말, 죄송해요. 학생들 듣고 있는데 수업 하기 싫다 그 말이 아니고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고 느낄 때 진짜 If I need that energy boost, okay? Travis Scott의 Fiend 들고요. 그냥 방금 좀 헤뱅이 좀 했잖아요. 차에서 조금 하고 갑니다. 수업하러 갈 때. I'll be honest. It's that little boost of dopamine that I need to get through my day or at least start my day. Travis Scott의 Fiend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이것도 한국에 완전 히트했습니다. DJ Snake and Lil Jon turned out for what?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와 어떻게 하지? 진짜 에너지 다 썼어 지금 벌써. DJ Snake and Lil Jon Turn Down For What. 이 노래가 2017년에 나왔나 18년에 나왔는데 저는 EDM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But this song, 와, 나 처음 듣고 다시

와 여러분 도파민 지금 오고 있습니까? Are you feeling that dopamine hit? 느끼죠? 느끼죠? 아 근데 이거 2017년에 들었을 때는 진짜 끝까지 노래 헤뱅잉하고 뭐 춤추든 같이 갔는데 지금은 와 이거 like one minute? Are we two minutes into this? 반 정도 됐는데 여러분 이제 더 못 들 것 같아요. 못 들을 것 같아요. 아, 두둥님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다고라고 합니다. 아, 유준입니다. 안 본 눈 삽니다. 그냥 끄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 휴추님도 세상에나 너구리님도 아버지의 뒷모습. 여러분 하루야 아빠 이렇게 돈 벌고 있다. 이렇게 돈 벌고 있다. 저도 오늘 나오기 전에 하루 미역국 만들고 나왔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아직 근데 여러분 this is I feel like dopamine that we all I think do need a little bit of hit of. Like I said, this is C tier, low risk. 이거 한국 maybe once a day I feel like twice a day 하루에 한두 번씩 정도 들으면 like it'll give you the enough dopamine. 봐봐요 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지금 들어도 이 정도 막 머뭉지고 하잖아요. I feel like if this is me, if I can move like this maybe twice a day alone in my car, that's I'm like good for in terms of like dopamine levels for that day. But if this is like your song list for the whole day, 여러분 아마 이런 노래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I feel like that dopamine level is gonna make you crash so fast, so fast. Okay, 아 우리 이 노래로 song break 잠깐 할 건데요. 아 this is I feel like 사람들이 도파민이 뭔지 알기 전에 나온 노래인데요. This is 딱 들으면 this is just complete dopamine hit for me anyways. 어, Queen 노래입니다. Don't Stop Me Now 한번 들어보시죠.

0: 아 힘들어.
1: 자 후추님 말합니다. 이 방송 과연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인가? DJ 본인의 만족을 위한 방송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라고 문자라고 왔습니다. 아 후추님 일단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cern. This is going to be taken seriously with staff here at All Star English as well here at BEFM. 일단 오늘은 그래도 좀 놀아볼게요. 네, 후추님, I feel like if this is something that does bring you a little bit of discomfort, if this is something that you know you find that you know maybe this show is maybe not for the listeners, maybe the host himself is taking too much of his own time and his own interest. 아니요, 같이 즐기고 계시잖아요. We're all enjoying this, right? 근데 I said this is C tier, 이거 low risk라고 했는데요. 지금 벌써 지금 이거 S tier로 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I'll be honest, I've already hit I think my max dopamine levels. I'm almost done for the day. But that was C tier. Like I said, music is something that's good. 왜냐면 이게 방송 좀 끝날 때쯤 I'm gonna be sharing my detox. Dopamine detox also through song. 노래를 통해 detox도 가능하다라고 이것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So that was C tier. Music, good, but in moderation. Coffee, good, but in moderation as well. 자, 다음 B tier로 넘어가겠습니다. B tier is a gray zone. 이거는 그냥 다 뻔히 아는 그런 거예요. Gray, 여러분 영어 편으로 gray zone이라고 하면요 뭐가 좀 애매하다라고 그런 느낌입니다. Okay, so if something is in the gray zone, because it's not black, black and white 너무 확실히 black 확실히 white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애매하다, right? If it's something in the middle, right? It's not this or not that. 그 표현 gray zone이라고 표현합니다. So B tier is considered gray zone because I'll tell you, okay? YouTube, junk food. And video games. Now, this is something, you know, my personal life, right? In my own personal life, I feel like sources of dopamine for me, that it's not evil, 완전 안 좋은 건 아니에요. But too much of it, the damage becomes visible. 이제 눈을 이렇게 너무 여기에 이 dopamine source로 너무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the damage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Okay? So, video games, right? Me, I enjoy it. 조금이라도 video games, you know, I've seen read articles, it even like helps prevent things like Alzheimer's, right? And this is, of course, not, you know, I'll cite my sources later. YouTube, there's a lot of good things on YouTube. All Star English is on YouTube, 여러분. This is a good source of, you know, English education, right? But a lot of other, you know, sources like know-hows, how-to, DIY, 이런 거 여러분 YouTube로 통해 많이 보잖아요. I feel like YouTube has so much educational content that is considered good for you. As well, junk food, that chocolate, you know, maybe a couple of gummy bears that you need. I feel like in moderation, 적당히 is okay. But I put this in the B tier because even like binge watching videos on YouTube, 여러분, YouTube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영상 많이 보더라도 계속 보게 되면 아시죠? Right? You all know that's not going to be good for you, right? Okay? So that's why I put this in the B tier. This is something that I feel like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YouTube is on everybody's phones, right? 여러분, YouTube 없는 폰 요즘 없잖아요. 그냥 이미 깔려 있는, if it's, I don't know if it's like pre-installed these days, 미리 깔려 있다, pre-installed on phones these days. But this is something that I feel like everybody can relate to, B tier. 그래서 여기서 또, I think the main lesson is, you know, all in moderation. 적당히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But this is something that you need to watch out for. Okay? Video games 저는요. I know it's not great for me, but it gives me that stress relief. 저는 하루 종일 뭐 수업하고 여기 와서 방송하고 집에 가서 좀 이게 딸이랑 와이프랑 같이 시간 보내고 there's no me time in that schedule, right? So after my wife and my you know daughter goes to sleep, I pick up the controller. I play a little bit video games. 그래서 it's my stress relief. But if I play like 2 a.m., 3 a.m., 막 새벽 2시, 3시까지 하잖아요. 까지 가잖아요. That's when I feel like, you know, damage is visible because the next morning, 계속 도파민, 이 비디오 게임을 통해 도파민을 원하니까 it hits me the next morning because I'm so tired, right? Because I stayed up playing video games. So B tier, that gray zone, that 애매한 그 level, B tier, dopamine sources입니다. 자, moving on to A tier. A tier is the level that you should worry about. Okay, 여기서 dopamine 진짜 dopamine hits, dopamine levels could be off the chain for a lot of people. off the chain or off the, oh, sorry, off the charts. Off the chart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차트 있으면 이 차트에 분명히 천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너무 이 천장을 완전 뚫고 올라가는 그 뜻이 off the charts. 너무 많다. 너무 올라갔다 말이죠. So dopamine off the charts.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all know. Social media. Social media. SNS. 이거는 그 우리 이 표현 배웠잖아요. Doom scrolling. 소셜미디어 통해 뭐 좋은 것도 보긴 하는데 여러분 it's that bad news that keeps us scrolling. 어, 어디 어디 이런 일이 있었다. Right? Oh, this happening in this place. 어떻게 that shock factor.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those posts and those articles, this is what keeps you scrolling. 그래서 doom scrolling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안 좋은 소식 계속 보게 되니까 you're just so glued to the screen. Doom scrolling is something that you should worry about. Apps. Right? There's so many apps for so many different things. Games, you know, if you're dieting, everybody depends on apps. AI! 여러분, 요즘 AI 없이 못 살잖아요. AI is this source of doping for a lot of people these days because these days we don't need to communicate with real people anymore. 그냥 AI랑 대화하면 된다. And these days AI, you could adjust your AI to make it always be on your side. So of course, if you're going to talk to it, it's always going to be on your side. It's going to always take, you know, your perspective. That's why through AI, you get these dopamine hits. And sometimes you depend on it a little too much. AI랑 너무 소통하니까 나중에 진짜 사람이랑 소통하게 되면 we're so awkward, right? And I feel like this is something that also came after that COVID period. But apps, yeah, they'll work you, man. 이거 마지막, 이거 A-tier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this is something I'm a little embarrassed about.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We're all family here, right? I'm going to share something that I'm a little embarrassed about. But I'll be honest. I feel like if I'm honest with you, I could be honest with myself. And this is maybe something, that first step to help me get over this, you know, overload of dopamine. Impulse buying. 자, impulse buying. 이거 한국말로 뭐죠? 공동 뭐라고요? 충동 구매. 충동 구매가 impulse buying. So I know a lot of you because everything's so easy to purchase these days. On your phone, right? 그냥 one click, one touch 해가지고 바로 결제되고 and it's at your foot, it's at your doorsteps the next morning, right? 저는 사진 안 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요. Okay? I don't have the money to buy. But my 이걸로 통해 여러분 도파민 진짜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거 때문에 왠지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Because 너무 사고 싶잖아요. You want to buy all these things online. 그래서 저는요. My source of dopamine hit 장바구니에 담기. Right? In the cart. Putting it in the cart. 그래서 여러분 for the 저 이거 우리 부스터분들이랑 너튜브에 계시는 부스터분들 아마 if you'r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I'll try to explain it a little bit. But on YouTube, I'm going to share with you my 쿠땡 장바구니, my 쿠땡 cart. 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In my cart right now, 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I'm not saying I'm going to buy it, but in my cart, in total, 그냥 이것저것 너무 사고 싶다, 너무 궁금하네, 이거 내가 가지면 어떨지 막 이렇게 궁금해서 그냥 cart 안에 넣는 건데요. In my cart, I have right now 21,951,000 won in terms of things that I, you know, that I dream of buying. 여러분, 그냥 꿈입니다. 진짜 살 건 아니고요. Okay? 지금 저희 그 쿠땡 카트에 장바구니에 네, 2,100 90만 원 넘게 of stuff, of products. 근데 이거는 이거 우리 이 단어도 배웠잖아요. 이 표현 gearhead. 저는 뭐 기계랑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So I have in there like you know guitars I'm interested in. 저는 이렇게 기타 진짜 10년 동안 이 기타 실력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막 장비는 계속 사고 싶어요. Right? Cameras I want to buy. 요즘 이게 너튜브 개인 너튜브 하는 거 너무 꽂혀서요. 화질 어떻게 그림 예쁘게 어떻게 더 나오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카메라, right? Lens, right? Camera body and lens. I want to upgrade from the one I have. Oh, just the thought of it makes me feel good, right? Because 행복만 해도 just thinking about it gives me that dopamine hit, right? Also, these days, my daughter wants a computer. 그래서 딸이 요즘 컴퓨터를 원하고 싶어서 I'm, you know, I put everything in my car. Because right now in total, I have over 21 million won in terms of stuff I want to buy. I'm not saying I'm going to buy it. I'm not saying I'm going to buy it. But this is just, you just get that dopamine hit, right? Am I the only one?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hopefully, our listeners, can you share how much stuff you have in your cart? 뭐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뭐 몇 개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뭐 금액 돼요. Right? I can't be the only one that finds joy in this, right? So, impulse buying. 아마 그 결제 버튼 누르는 순간 저는 망하거든요. Okay. But maybe that risk, that, you know, kind of thrill of, oh, like, should I press it or not? 이것 때문에 that dopamine hit, that doesn't help me sleep at night. 특히 밤에 이 장바구니 볼 때 너무 기분 좋은데 너무 기분도 안 좋아. It's like, it's such a feel-good thing and you feel not so great because 못 가지니까. Okay, so that's A tier. 마지막으로 S tier입니다. So these are things that are actively destroying you. 이거는 금방 넘어갈게요. Because 다들 압니다. Infinite scroll, TikTok, NoTube, IG. 그냥 이거 그 search bar 누르면요. It gives you like, you know, depending on your algorithm, suggestion, recommendation 주고 끊임없이 scrolling 하잖아요. Okay. 그거는, that's, I think, scientifically proven that is not good for you, especially if you're trying to get some good night's sleep, okay? And when do we do it? 언제 이걸 제일 많이 합니까? Right before you go to sleep, right? Okay? So don't do it. This is actively destroying it because it's giving you all the dopamine in the late middle of the night. You don't need it. 요즘 친구들은요, 제가 대학생들 수업하잖아요. For them, their dopamine source, 연애 토크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뻔한 거긴 한데요. 이거는 I asked them, where would they put it? C tier, B tier, A tier, S tier까지 정도 뭐 여기저기 어디 놓으면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연애 토크 would be S tier for them. 근데 for them, 뭐 서로 뭐 둘이 사귄대 뭐 이런 연애 토크 말고요. Not like, oh, they're together. 일단 some 토크랑요. 헤어질 때 토크가 도파민 그렇게 많이 준대요. Right? 그래서 some 토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커피숍 걔. 아, 그 도서관 그때 있었던 걔. 이런 말 나오는 순간 그냥 대학생들 특히 their ears perk up. 공부하는 그냥 다 아예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2시간, 3시간 동안 그 토크만 한대요. Okay? And especially 헤어질 때, breakups. That's even more dopamine on top of that. Okay? So, S tier, actively destroying you. Because according to a neuroscience lab, short form scrolling reduces sustained attention capacity within weeks. 여러분, 몇 주 사이에 이거 둠 스크롤링 때문에 집중력을 확 떨어뜨린대요. Okay? 근데 뭐 연애 토크는 이거는 그냥 적당히 이거 하면 뭐 되긴 되는데, the main point I want to make is this doom scrolling, this infinite scrolling이라고 하죠. Infinite 하다. 여러분, 뭐가 끊임없다라고 그 말이에요. Infinity, 그 Infinity Stone 그거 알잖아, Avengers 그거요. If something is infinite, there's no end. So infinite scrolling, there's no end to the scrolling, right? I don't think there's an end to NoTube or IG, right? So these are my sources of dopamine. 그러면, okay, Minsu, 아, 도파민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okay, I see your sources, 그럼 어쩌라고, right?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this? Because I feel like, I'll be honest, I do need dopamine detox in my life. 그래서 일단 this is my method, my know-how in terms of dopamine sources. Okay, dopamine sources. But let's get to the my method of dopamine detox.
0: Nice to Minsu.
1: All right, so... We have a lot of messages coming in. 우리 너구리님은 파상핑, 파산은 영어로 뭔가요? 라고 하는데 What's 파산? 파산. Bankrupt? Who's bankrupt? 너구리님, who's bankrupt? Not us. Me? 에너지로 bankrupt 된 것 같아요, 저 지금. Right? 저는 진짜 빨리 저 퇴근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부스타님도 민수가 이렇게까지 행복하기를 바란 거 아니었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제 행복 위해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Be honest. 웃고 계셨죠? 웃고 계셨죠? Be honest with me. Okay? 요즘도 전 이미 도파민 노예라고 하는데 우리 올스타 노예 이걸 원했습니다. 진짜 이걸 원했는데. 자, real quick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So, 도파민 디톡스. 여러분, 이것도 많이 토크 많이 했습니다. 뭐 가서 운동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Touch grass. touch grass. 밖에 가서 풀만 지다. 일단 밖에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고 get that natural like air in you, right? Breathe a little bit. You know, smell the tree, smell the flowers, touch grass. 이렇게 표현합니다. So 앞에 저는 완전 C-tier, 이거 low risk로 노래로 완전 도파민 overload 됐는데요. I want to share with you my know-how in terms of dopamine detox. 저도 음악으로 통해 도파민 디톡스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ot the songs that we played before, 뭐 Fiend, Turn Down For What 이런 거 말고요. My suggestion and my recommendation, 여러분, 이 가수는요, 한국의 유명한 가수인데 I feel like he gets overlooked a lot. 루시드 폴이라고 가수가 있는데 My wife introduced me to this artist. 근데 이분 노래 듣고요,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So this is by Lucid Fall. Lucid Fall Danyo, he's a folk pop and bossa nova artist. Born in Seoul, but lived a long time here in Busan. 고등학교까지는 부산에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주에 살고 계시는데요. He is an artist. He's very iconic for that. 그 기타 소리는요, 직접 치는데 he uses nylon string guitars. 그냥 세줄 아니고 나일론 줄 쓰는데 그 클래식 노래, 그 클래식 기타 그 느낌 주잖아요. 이 노래는 title is 고등어. 이 고등어 노래는 뭐냐면요, it gives a perspective of the 고등어 mackerel이죠. Mackerel, you know, it's a fish that we find a lot on dinner tables here, you know, in Korea. It's a song from the perspective of a mackerel saying,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어요. Enjoy myself. I mean, enjoy me, right, for dinner. 그래서 이런 노래 진짜, it's so interesting, no? Because artists like this, not our perspective of eating the mackerel, but the mackerel's perspective of getting eaten by, you know, people, but saying,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right? 이런 음악, Lucid Fall, his catalog, it's all like this. 여러분 진짜 나 도움이 너무 많아. 오늘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Lucid Fall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마음 너무 편해집니다. Your dopamine levels, you could actually literally feel it reducing. Lucid Fall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My Dopamine Detox, My Go-To. 요즘에는 이 밴드의 진짜 저희 Dopamine Detox 필수템입니다. Wave to Earth라고 이 밴드가 있는데 인디 밴드거든요. 이 노래입니다. Seasons이에요. 'Wave to Earth' is an indie Korean band. 근데 영어로도 많이 노래하거든요. This whole song is in English. 근데 이 노래, the first three notes, 빰빰빰부터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this genre, indie band genre가요, dream pop. Dream pop가 뭐냐면요, it's a genre that uses echoing guitars, whispering voices. 네, and it creates this very, it makes you feel like you're floating. 진짜 어디 그냥 떠 있는 느낌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this band, Waves to Earth. This song is specifically titled Seasons. Okay, so music is something that brings up the dopamine, but for me, 진짜 dopamine detox를 원한다면. 이 아티스트들 한번 들어보세요. Lucid Fall and Waves to Earth. Waves to Earth은 좀 신난 곡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 느낌 너무 좋아. So, as we slowly start to wrap up today's show, 진짜 도파민 디톡스가 원래 메인이었었는데 여러분, 도파민 이 히트가 진짜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I'm done. I'm spent. I'm gonna crash when I get home. Hopefully you enjoyed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messages. 여러분, I'm sorry. 진짜 혼자 이 방송하려니까 이 문자 읽는 이것도 진짜 이 에너지가 너무 와 장난이네요. 마지막 우리 너구르님 도파민 가득 채우고 가네요. 빠이빠이. 이거 저 제가 사실 우리 올스타 팀이 원했던 겁니다. 도파민 완전 채워주고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Enjoy the rest of the song, Wave to Earth, Season. Stay tuned for hour number two for highlights of All Star English.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6: chance. I call him.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7:00

0: 조명 필요하지?
1: 네. 어, 내 카메라 장면 화면에 너무 어둡게 나와. Right? 조명도 사야 되지. 그렇죠. 네. So the hobby starts the moment you know, we add things into our cart, right? 취미는 장바구니 담을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네.
0: PD님 said Asia 와즈리 스타스러워졌노. 근데 이게 젠지들이랑 어울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Because like my friends are like Queen, Queen, okay, Queen. It's like 이러니까.
1: 이 방금 이거 뭐였어 이거?
0: This is clock it. 지금 손 이제 아, 라디오 이거 분들을 아니었어요? 위해서 예, No, it's 이거를. this. 이제 검지와 엄지 사이를 이렇게 하는 건데 This means clock it.
1: Clock
0: so
1: it.
0: So like 인정 아니면 Yes, go Queen 뭐 이런 느낌?
1: Yes도 아니고 Yes.
0: Yes.
1: Yes, 이거잖아. 이 정도는 안다. Yes, you go, girl.
0: Yes.
1: You go, girl. 아직 써요? 안 쓴다. 미안.
0: 아, 모르겠어요. 써도 안 이상한데 들어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1: Yes.
0: No, but then I'm very sorry. 네. But if a guy does it, you're gay.
1: 아이, 그거는 뭐.
0: 그래서 뭐 그거 염두에 있으니까. 두세요. 염두. 많이,
1: yes.
0: Yes, queen. 이러면 진짜
1: 좀 패턴을 좀. Yes. Yes,
0: I'm sorry, 입니다. but no.
1: 네. 자, 그러면 오늘의 Gen Z 소비 스타일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Round one.
0: When starting a new workout or hobby, would you rather go all in with full gear and outfits first, or just use whatever you already have?
1: 어, 자, 여러분 운동이나 취미 시작할 때 장비랑 옷부터 완벽 풀 세팅하는 장비파, or 일단 집에 있는 거 쓰는 대충파.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하나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까 에이샤가 말했듯이 참여하는 분들 중 우리 2부에
0: 선물.
1: 문자 요정에 네, 선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 Yes.
1: 네.
0: Okay.
1: 일단 I think I've already shared.
0: Your
1: 저는 어느 쪽인지. 장비파. 왜냐면 일단 있잖아요. 딱 you know when you 혼자 하는 hobby 아니면 특히 뭐 등산이나
0: okay.
1: 뭐 뭐지 뭐 러닝이나 뭐 사이클링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이 좀 자주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딱 도착하면 좀 포스 좀 다른데. 그거 다 잘 모르는 건데.
0: Oh my god.
1: 이렇게 해야지. 시작하기 전에 before you start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yes 이거 먼저 받을 거잖아 처음에.
0: 아잠 다은님 said 장인은 도구 탓을 안 한다. I feel like I don't know. I would say that I am also a 장비파 and like I hear my cousin Madison's voice saying like 아니야 있는 거 써야지 이게 들리긴 하는데 I feel like Canadian culture is 일단 집에 있는 거 써라. 다들 뭔가 뭐 제가 이사 간다고 해서 이거 필요한데 하면 우리 집 소파 데리고 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캐나다는 되게 그런 느낌이긴 한데 I don't
1: 저도 그런 이렇게 사촌들이나 가족들이 네. I have like family members like that.
0: Yeah.
1: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저는 그런 말 꺼내지 않아요. 왜냐면 분명히 나 있는데.
0: Smart.
1: 옛날에 썼던 거 있는데.
0: Smart.
1: 네네네.
0: You're smart.
1: 그렇게
0: but
1: 합니다.
0: I don't know, but for me, I really don't have like all my hobbies are either reading and studying. So, but I would say I spend a lot of money on like buying books. Even though I have a 전자책 있는데도
1: e-reader?
0: 네 있는데도 계속 이제 paper 책 사고. I think I am 장비 part 2 and like I have 공부 타이머, 플래너 and all 네. these things that a lot of Canadian students don't have. 캐나다는 한국만큼 그런 학용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런 세밀한 그런 거?
1: 근데 yeah. 학생이면 없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없어야 되지 학생인데.
0: Yeah, 네. yeah.
1: Now we have a fun little survey of results that we'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right?
0: Yes. These days, a lot of Gen Z people buy the gear first before starting a hobby. And more than 70% said gear actually motivates them to get started.
1: 네.
0: So it's not really about showing off, as you said. It's more like an investment motivation. Yes,
1: yeah.
0: I would agree. Because I went to this free puppy yoga class in Canada.
1: 나 이거 봤어. 아, 너무
0: 정말요?
1: 귀엽더라.
0: 그때 운동복 샀거든요. 그 퍼피 요가를 가기 위해서.
1: Just for that one class.
0: Yeah.
1: Did you go after?
0: What? No. 아, 그래가지고.
1: 예,
0: It's like mentally preparing myself to actually exercise. And I don't know, for me it helps. Looking in the mirror and being like, I'm a gym bro now. I'm a Pilates princess now.
1: 역시 진짜 여러분. Epitome of Gen Z. 진짜 epitome of Gen Z입니다.
0: I 네. wouldn't recommend it though, because your bank account suffers. So.
1: 맞습니다. Now, in the US, as well Korea, Gen Z tend to see hobbies

0: part of their identity. And since social media is such a big part of life now, people also care a lot about how they look, the aesthetic.
1: Yeah, like Pilates princess.
0: Right? A Pilates princess.
1: 네.
0: 이런 표현도 처음 듣는다. 그래서 한국 젠지들은요, 취미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SNS 영향 때문에 비주얼, 즉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1: Yeah, exactly. If they start tennis, they'll research racket brands, outfits, even the history behind the sport.
0: 네.
1: And if they start running, they suddenly have the full runner setup on day one. That's the famous Gen Z digging culture. Once they get into something, they go all in.
0: Yeah.
1: Gen Z들은 하나에 빠지면 엄청 깊게 파고드는 디깅 소비가 인기라고 합니다.
0: 그럼 지금은 아시아는 right now, so are you into like sportswear? Like to go to those like, you know, classes just one time and then you never go back?
1: I would love to go to more yoga and Pilates.
0: Yeah.
1: I'm more of a less cardio person. Because I don't know, I'm 귀찮아요. 뛰는 것도 막 무릎 아플 것 같고. So I'm more of a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but I just don't have the time. I don't know. Might be a 변명 because you can always make time for things, but I don't know. I'm too busy with studying.
0: 피디님, 이거 옛날 에이자 모습이고 아니거든요.
1: 어, 그래요?
0: 옛날 에이자는
1: 아, 열심히.
0: 저는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운동도 했고요.
1: 네, I know.
0: I did cardio. I did weights.
1: I know. Oh my god, the weight gain. I went through. 저 한국 가서 5kg 쪘잖아요.
0: 아.
1: 운동 안 하고 맨날 이제 막 5끼, 6끼 한식 다 먹어야 되니까 못 먹은 거. I know, but like 아 그것도 다른 거 같아요. 문화. Like in Canada, a lot of people exercise for their mental health.
0: 아.
1: Rather than 살 빼려고 보다는 진짜 그냥 평소에 꾸준히 내 mental health을 위해서 운동하는
0: 정신 건강.
1: Yeah,
0: 위에.
1: So I feel like they go more often and like 더 장기간 하는 거 같아요. 한국은 뭔가 단기간 다이어트 아닐 수도 있지만. But yeah, that's
0: Bless you.
1: Bless you.
0: Bless. 진짜 컸다 소리. 스튜디오는 다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 장비부터 갖추는 사람을 약간은 좀 조심해서 말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이게 뭐 이런 말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뭐 장비충 뭐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 장비 덕후를 말하는 건데 조금 요즘 그 앞에 뭐 king 이게 트렌드 그 king 있잖아요. G-I-N-G like king, right?
1: Okay.
0: 네. 이 트렌드와 함께 오히려 뭐 힙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1: Mm-hmm.
0: 자, real quick. 장비 뭐 덕후, 장비파. 이걸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Gearhead. Gearhead입니다.
1: Okay, I would say it's very casual.
0: 왜냐면 이 뒤에 head, H-E-A-D, 머리 말하는 거거든요.
1: 네.
0: You, and you see this being used a lot of times with other, you know, other words. Like
1: I was a 공기 head. I don't know if that's an okay word to say.
0: Airhead. 그러니까
1: yeah.
0: 옛날에, 요즘은 근데 쓰는 말 아닌데 옛날에
1: 네.
0: 사람이 조금 뭐가 좀
1: 비어있다.
0: 엉뚱하다. 뭐 그런 말.
1: 네.
0: Airhead라고도 좀 놀림 좀
1: 네,
0: 옛날에 놀림
1: 좋은.
0: 당했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뭐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 sneakerhead라고 불러요.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
1: 네.
0: hiphop head라고 부르기도
1: okay,
0: 합니다.
1: Okay.
0: 네. And so gearhead은요 장비 덕후, 장비에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저는 완전 장비 덕후인 거 깨달았어요. I realized I'm a total gearhead 이렇게
1: okay.
0: 표현하죠. 근데 뭐 운동 아까 감성 말했잖아요.
1: 네.
0: 이게 look 이거는 영어로요. Aesthetics라고 합니다.
1: Yes, aesthetic.
0: Yes.
1: You're aesthetic.
0: Kind of. Aesthetics.
1: Yeah, 네. I love your aesthetic.
0: 네. Aesthetic spelling도 A-E-S-T-H-E-T-I-C-S. 그래서 이 그 좀 미적 감각 원래 이 미적 감각이란 뜻인데요. 근데 Gen Z는 예를 들어 단순히 미적, sorry, 미적.
1: no, 미적분으로 바꾸지 말아요.
0: 맞아요. 그 Gen Z는 단순히 이 러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러닝화, socks, goggles,
1: yeah.
0: right? 이 smartwatch까지. 네. 이런 분들 우리 방송국에 몇 명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이 비주얼적 감성, aesthetics. 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1: I know, I'm just 네. like reading right now. 자, 미적은 이거, 미적분. 그렇죠.
0: 네. 일단 우리 69902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1: 네.
0: 저는 장비파. 그래야 할 맛이 납니다. 라고 하는데. Right? So 장비파. So 6902님. a gearhead,
1: yes.
0: right? So you get that, you know, you kind of get that boost, right? That drive to
1: yeah.
0: actually do maybe participate in a hobby
1: yeah.
0: once you have all the stuff.
1: It's like, I look so professional. It's like, I don't look like a beginner.
0: 네.
1: I look like I've been doing this for a while and I know what I'm doing.
0: 맞아요. 그리고 이 선플라워님, 풀 세팅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장비가 갖춰져야 뭐든 시작할 마음이 들긴 해요. 라고 하는데 일단 대부분 다 gearhead인 것 같아요.
1: 네.
0: 시청자분들. I don't think I've seen anybody choose number two. 그냥 대충 쓰자, 대충 하자. 이런 분 없습니다.
1: I feel like we're all like 통장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Yes, our bank accounts, our wallets are suffering,
1: yes.
0: right? Because of our hobbies. 자, 그럼 두 번째 Gen Z 소비 스타일 밸런스 게임 주제 가겠습니다.
2: Round two.
1: Okay, fashion style. Would you rather keep it low-key with subtle logos or wear bold logo tracksuits for the hype look?
0: Yeah, 자,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분, 로고 은근 살짝 보이는 입구 안구 스타일 or 로고 크게 박힌 힙한 트레이닝복 스타일. 을 선호하십니까?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 메시지는 너튜브 댓글로도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저랑 에이자
1: 갈리나요?
0: 좀 갈릴 것 같은데.
1: Yeah.
0: 아니 근데 에이자 근데 에이자 개인적인 스타일은 저랑
1: 네.
0: 좀 비슷할 수 있는데, but typical 좀 Gen Z.
1: Oh, okay.
0: 요즘. 그래서 일단 저는 A로 가겠습니다. 로고 은근 살짝 보이는 이 꾸안코 스타일을
1: me too.
0: 요즘 선호하거든요. 근데 maybe like 5 years ago 민수 바뀐 거 그냥 다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학생들 뭐 캐나다에서 요즘 어때요?
1: I don't know. I'm trying to like think about like what I've seen so far. I would say 다 꾸안코. I would say we're very 꾸안코. Like the shops we go to are
0: 네.
1: very 한정적이에요. 브랜드 이름 말하면 안 되죠?
0: 안 되죠.
1: 오케이. 그 창고라는 그 스토어가 있어요. It's always the same 창고, 홀스터 or like it's like all specific brands.
0: Yeah.
1: It's like so I feel like and a lot of them don't have logos. I don't know. Maybe it's because we're in a university but 드문
0: yeah.
1: 것 같아요. 다들 개성은 있어도
0: yeah.
1: 로고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So this, you know, like I said, this subtle look.
1: Yeah.
0: 요즘엔 그 old money look라고도
1: 봤잖아요. Yeah, I would say the difference is old money and new money.
0: Yeah. So, that's, you know, a little bit of difference in terms of how what Gen Z thinks of these huge logos these days, right?
1: Yeah.
0: How do they look a little 좀 너무한다, 좀 너무 오버한다라고 그런 느낌 주는 편이에요?
1: Like the logo thing? Yeah, I would say it's like, girl, we get it. Like,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like not say the brand name.
0: 아, 안 되지.
1: Yes,
0: 네.
1: it's like 너무 그거 알겠다고 그 브랜드인 거 막 그런 느낌. But
0: okay.
1: I don't know. I would never judge a person for that though.
0: Oh yeah, of course. Because everybody, you know, likes
1: has
0: to
1: has their different style.
0: Yeah, express themselves,
1: things.
0: You know, however they want. 그걸 다 인정해주는 게 맞죠.
1: Yeah.
0: So people say, you know, Gen Z these days, oh, they save money on lunch, but spend big on hoodies and their hobbies.
1: Oh my God, yes.
0: So, 맞습니까 이거?
1: Yeah, it's like 그런 밈이 유행하고 있어요.
0: 네.
1: 이제 나 저녁 만들어 해가지고 후라이팬 위에다가 틴트 놔두고
0: 네.
1: 이제 내 저녁을 화장품에 다 써가지고 이제 내 립스틱을 먹어야 될 판이다 막 그런 거.
0: 네네네. 네, 네.
1: And I feel like I am that mindset too. Cause like 음식은 한 번 먹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데 물건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So I'm like I would rather go shopping, and that's a very very and like I'm like it's okay, guys. I just won't eat, and my family's like what.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냥 쇼핑할게 하면 가족들이 안 돼. 네.
0: So other than food, what did you find yourself spending like most your money on?
1: I would say clothes and like everything is so expensive
0: yeah.
1: in Canada in general, like everything, like
0: 돼,
1: even like coffee, 기본 한 그래도 거의 like 6,000원, 7,000원 한 잔에.
0: 네.
1: So like going to a cafe is a privilege. I find.
0: 그냥 다시 오세요. 일단
1: 그럴까요?
0: 뭐 경험했잖아. 1년 동안. 다시 와. 한국 음식도 더 맛있고 더 싸.
1: That's very true. And close. I would say I spent a lot of
0: 아니요,
1: money
0: 졸업
1: on
0: 졸업해야 돼요. 졸업해야 돼요. 꼭 졸업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So a lot of messages coming up. But real quick. 아까 뭐 꾸안꾸라고
1: 네.
0: 했잖아요. 꾸꾸꾸. 또 있고요. 자, 꾸꾸꾸, 꾸안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네 에이자 부탁할게요.
1: I feel like 꾸안꾸 is like effortless.
0: 아, 그냥 별로 저 입은 거 그냥 뭐 주워 입었어요.
1: Yeah.
0: 그런 느낌.
1: Yeah, effortless, minimalistic.
0: But like 완전 잡지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look and vibe야.
1: Okay.
0: right? So effortless이라고 yeah. 할 수 있겠네. 근데 이 은근 인근이 이 표현도 있잖아요. Mm-hmm. Low key.
1: Yeah, low key.
0: Low key. 그래서 나 오늘 좀 꾸안꾸 스타일 좀 입으려고 해. 뭐 I'm going for a low key look
1: yeah?
0: today.
1: Yeah?
0: 좀 신경 썼는데 신경 안 썼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네.
1: Yeah, or like okay, this is kind of negative. 근데 꾸꾸꾸를 비판하고 싶을 때, 민수 씨한테 비판하고 싶을 때, we say trying too hard. Like, are you trying too hard? Or like, 아니면 do I look like a tryhard?
0: try hard.
1: Yeah. 아, 이거. 너무 애쓴 것 같나?
0: 그렇죠. 이거 명사로도 되네. Try hard. Right?
1: I feel like yeah. I feel like for Gen Z, 문법 버려요. That's like a Gen Z way. Gen Z처럼 말하고 싶으면 그냥 문법 버려요. It's like 네. it's giving try
0: 여러분,
1: hard.
0: 20년 동안 배웠던 거 그냥 다 버리세요. 아시겠죠? According to Gen Z.
1: 아 근데 Asia. 진짜 like for casual, like occasions.
0: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 지금 몸에 지금 로고 박힌 거 하나도 없습니다.
1: 그렇게 손 많이 써요. 네. 젠지처럼.
0: 로고 하나도 등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좋아요. 고수님 꾸안꾸 스타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네요.
1: And like the details. We care for the details, people.
0: 맞아. 근데 우리 대니얼님이 effortless 하고 근데 minimalist라고.

0: All right, we have 민주쌤 joining us for today's EV Touching and Small Talk. 민주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i, hi, hi.
1: Hi.
0: How are you?
1: I'm great. How are you?
0: I'm doing good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asking. 네. 일단 민주쌤 오니까 역시 우리 MJ 김님. 와, 민주쌤이다. 라고 문자 누구시죠? 왔고요.
1: 누구시죠? 민주 김님인가요?
0: 네. 본인이 자기한테 뭐죠?
1: 아, 죄송해요. 저 조민주입니다.
0: 그리고 베니님도 민주쌤 헬로 라고 왔네요. 두둥님도 민주쌤 하이.
1: 안녕하세요.
0: 네, 고수님도 반가워요 민주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살짝 젤러시가 오고 있네요.
1: 또
0: 네.
1: 왜요?
0: 이렇게 쌤한테 반갑게 인사해주고 민소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네, well, good to have you joining us for today's another episode of EV Touching and Small Talk. 네.
1: Yeah, good. So, Minsu.
0: Yes.
1: 질문이 또 있죠, 제가.
0: 질문하세요.
1: 많이 더우세요.
0: 와, 이런 선봉이 너무. 근데 우리 책상에 크립 될까? 어, 된다, 된다. 어, 우리 미디피님 감사합니다. 네.
1: Is it any better?
0: 어, 네, 어, 너무.
1: 시원해요?
0: 여러분, 저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 일부 진짜 my back's like drenched.
1: Okay.
0: 네, TMI 될 수 있지만 저 등 완전 푹 젖었습니다. 이 땀 때문에. But yes, you are asking, Sam.
1: Oh, so what do you usually do to wind down at the end of the day? Oh. 뭐 하루 끝날 때 좀 이렇게 뭐야 좀 어떻게 쉬세요?
0: 저는요, my end of the day doesn't. Well, my end of the day doesn't end with this show ending. 집에 가서 일단 뭐 육아하는 분들 다 비슷하잖아요. 어, 집에 그쵸? 가서도 애들과 시간 보내고 그쵸 뭐 공부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같이 놀고 재워야 되고 and then 와이프도 같이 놀고 재워야 되고 그래서 my end of the day begins like around like 10:30 like 11 p.m. 근데 그때부터 like I you know, watch, you know, like OTT, catch up on shows, movies while I'm doing other stuff. That helps me kind of like relieve stress from that day.
1: Oh yeah, 네. That sounds nice.
0: 저는 그렇게 합니다. Oh,
1: 좋아요. 근데 그 저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약간 이렇게 좀
0: 이게 정상인데
1: 정상이에요?
0: 좀 운동도 해야 되고 맛있는 거 먹고 하긴 했는데 다 귀찮아 저는요. 네.
1: 그럴 수 있습니다. But one thing I've realized lately is that good sleep makes a huge difference too.
0: 네. 맞아요.
1: 그 잠을 좀 잘 자는 게 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잠을 좀 잘 주무시나요?
0: 맞습니다. Sleep is super important. I do find myself getting like 7 hours. A good okay. 7 hours a day. 보통 뭐 사람은 뭐 7시간에서 8시간 is like that like that sweet zone, right?
1: 많이 주무시네요. 네. 7시간 8시간은 신생아 아닌가요?
0: 아 그렇게 자는데
1: 그렇게 많이 자요?
0: 일어나는데 피곤해. 왜 피곤하게 일어나죠? 저는 네. But you know, somehow even when we're tired, we still end up staying up late for no reason sometimes,
1: yeah,
0: right?
1: Yeah, exactly.
0: 근데 이상하게 피곤한데 괜히 안 자고 늦게까지 깨어 있는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1: Yeah, and these days people are always busy doing something. You know, whether it's work. Parenting, yeah. 육아, and studying. 학생들은 또 공부도 하시고, or just
0: right.
1: staying up, you know, scrolling at night.
0: Oh yeah.
1: 핸드폰 하다 보면 하루가 또 이렇게
0: 진짜,
1: 그냥 갑니다, right?
0: 맞습니다.
1: Yeah, a lot of people feel like they're not getting enough sleep. 항상 좀 피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So I'm sure this is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can relate. 이게 벌써부터 공감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토픽 어떻게 됩니까?
1: 잠 이야기할 때. 잠 이야기 하나요? 요즘 잘 주무세요?
0: That's a,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right?
1: Because, 컨디션 물어볼 수 있잖아요.
0: 네네네. 왜냐면 우리 그때 말했잖아요. 사람 이게 보고 어 뭐가 좀 안 좋아 보인다. 누가 봐도 뭐가 좀 아파 보이거나
1: 네.
0: 뭐 밑에 좀 다크서클도 진짜 이렇게 입술까지 막 내려와 있고 그렇잖아요.
1: 입술이요?
0: 이렇게 축처져 내려왔는데 근데 누가 oh, like what's wrong with you? Right? Why do you look like that?
1: Oh my god.
0: 이렇게 하면 너무 무례한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좀 돌려서 말하는 거. 그렇죠 뭐 요즘 잠 잘 주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차라리 other than that some more ways that you could have a more natural conversation in regards to how much sleep or sleep in general.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네,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
0: 아.
1: 밤새 뒤척였어요. 어, 여기서 toss and turn은요. toss는 이리저리 움직이다.
0: 네.
1: 어, 뒤척이다 이런 뜻이고요. turn은
0: 그렇죠. 이게 막 잘 때 막 계속 편한 자세를 못 찾아서 이렇게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중간으로 보고 또 왼쪽으로 가고. So that's tossing and turning.
1: Yes. So when you toss and turn, you're literally moving around in bed because you can't get comfortable or fall asleep.
0: That's right.
1: 방금 몸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0: 네. So 그냥 I couldn't sleep.
1: Mm-hmm. I didn't sleep well.
0: I couldn't sleep. 이렇게보다 그 느낌이 like I was in bed trying to sleep, but my brain wouldn't allow me.
1: Right.
0: My brain wouldn't clock out. 몸은 누워 있는데 머리는 계속 진짜 출근 중. 왜냐면 아, 나 그거 뭐 이거 하는 거 까먹었다. 아, 맞아요. 내일 뭐 이렇게 하면 뭐 피디님이 나한테 뭐라 하겠지라고 이렇게 그 벌써 이렇게 좀 걱정하는 게 tossing and turning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1: Yes.
0: So I tossed and turned because I had too much on my mind.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새 뒤척였어요. Or I stayed up way too late, so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 너무 늦게 자고 밤새 뒤척였어요. 이렇게
1: 맞습니다.
0: 하면 되겠다.
1: 네. 그리고 I couldn't fall asleep. 잠이 안 왔어요. 잠이 못 든 거죠.
0: 네.
1: Or I didn't sleep well. 아까처럼 뭐 잠을 잘 못 잤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I stayed up way too late. 너무 늦게 잤어요. 이런 표현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 tossed and turned all night.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You look exhausted. Did you sleep okay?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다크서클이 입술까지 내려왔네.
0: Oh, not really.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 아니, 밤새 뒤척였어.
1: Why?
0: Honestly? Being everyone's favorite is so exhausting. 민준이는 거 모르지? 아, 솔직히 모두 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이놈의 인기 어떻게 하지?
1: Who exactly are everyone?
0: 알잖아. 뭐 내 엄마도 있고. 아, 그리고 걔! 걔 한 명 있잖아!
1: 저는 아니죠?
0: 쌤 아니고 걔 한 명 있어요.
1: 오케이.
0: 저기 1층에 모르겠어요. 1층 누구도 있는지 몰라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tossed and turned all night였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hit snooze like 5 times. 알람 다섯 번은 넘게 껐어요. 여기서 snooze는 originally means to sleep lightly or take a short nap.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 알람이나 시계 알람 울릴 때 그 나오는 몇 분 더 자기 버튼 있죠?
0: 네.
1: 자주 누르시나요?
0: 너무 자주 눌러서 와이프한테 혼나요. 아니 그렇게 그 시간대 안 일어나면 왜 알람을 맞춰놔?
1: 맞아요.
0: 네, 진짜 매일 아침 그렇게 됐습니다.
1: Yeah,
0: 저는.
1: So when someone says I hit snooze like 5 times, they mean they kept delaying getting out of bed. 알람 계속 끄고 이제 몇 분만 더 자야지.
0: 네.
1: 근데 보통 한 그래도 알람 10개 이상 맞추지 않나요? Every morning?
0: 10개는 좀 심하다, 쌤.
1: 아, 그래요?
0: 여기서는 이게 선, I draw the line, 한 10개. 네. 저는 한 3개 정도 하고 그렇죠. And I don't know if it's like programmed, but 그냥 한번 보니까 제 폰에는 이 snooze 버튼 누르면 8분을 주더라고요.
1: Oh.
0: 네. For just to like until like the next alarm goes off, right? 아, 근데 이 snooze button, I'm sure if you wake up right at the sound of the alarm, you're not human.
1: I know.
0: 진짜
1: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0: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공한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일단 성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So hit the snooze 5 times. 네. This one way too personal for me. 이거 진짜 찔리는 표현이거든요, 저한테는. So 그냥 I woke up late. 뭐 늦잠 잤다가 뭐 이런 느낌 아니라 it's more like 아, 뭐 일찍 일어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실패했다. I had good intentions, but I failed. 이런
1: right.
0: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So, I hit the snooze 5 times this morning. 오늘 아침 알람 한 다섯 번 넘게 껐어. Or I always hit snooze and regret it later. 맨날 알람 미루고 후회한다. Or I should stop hitting snooze. 알람 미루는 습관 좀 고쳐야겠어. 네.
1: 이런 표현 쓸 일이 올까요?
0: 진짜 아마 이거 저를 지금 좀
1: 전향해서
0: 네.
1: 근데 여기서 five times는 사실 꼭 다섯 번은 아니고 네. 뭐 엄청 여러 번 눌렀다라는 느낌으로도 많이 씁니다.
0: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단어를 뺐는데 그래서 like라고
1: Right.
0: 그렇죠. Like five times. Right. 진짜 한 번 다섯 번쯤? 막 이런 mm-hmm. 느낌.
1: 맞습니다. 그리고 늦잠 잤어요라는 표현. 지난주에도 질문 주셨는데 I slept in 이런 표현이 있고요. 네. 아니면 I overslep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네. 좀 늦잠 자서 뭔가 늦었을 때 쓸 수 있어요.
0: 아, 맞아요.
1: 약간 네.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0: So I slept in은 조금 이렇게 일부러 늦잠 잤다.
1: 맞아요. 평소보다 네. 좀 더 늦게 일어난 느낌?
0: 네. 근데 overslept는 오! 어떡해! 이렇게. 그쵸, 모르고.
1: I overslept and missed my class. 뭐 이런 그쵸, 느낌으로 맞습니다. 쓰실 수 있고요. 네. And I'm not a morning person.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You are not a morning person.
0: 아침형 인간 아니죠. 죄송해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막 등산하고 아침 식사 먹었는데 막 7시야.
1: 맞아.
0: 그렇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진짜
1: 성공하셨을
0: 존중합니다.
1: 거예요.
0: 네, I respect you. 그럼 뭐 누가 출근하자마자 그냥 멍하면요. 진짜 이렇게 출근했는데 일단 몸만 있지. Right? Mm-hmm. 이게 마인드는 아직 집에 침대에 있어요. 그래서 뭐 did you hit the snooze too many times? 알람 너무 많이 미룬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놀릴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0: 재미로.
1: Exactly. 저희 학생들이 떠오르네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From 맞아요. like 9 to 10.
0: 네. Right.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막 뭐지? 학교 왔는데 still all like groggy. 이 groggy 단어 groggy 무슨 상태냐면요. 이제 완전히 깨어난 상태도 아니고 mm-hmm. 자는 상태도 아닌데 좀 그 중간 uh-huh. 그 사이에 있는 상태.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But like, you know, you can't open your eyes. 코도 막 막혔어. 막 mm-hmm. 콧물 막 이렇게 흘리고. 그쵸? 저도 좀 콧물 나고 있습니다. 네. 네.
1: 콧물을 흘린다고요?
0: 지금 저 희한하게 좀 요즘 방송하면서 계속 이게 콧물 나거든요.
1: 반수면 상태.
0: 반수면 상태.
1: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나 봐요. 도구님.
0: 그락이라고 할 수. 그래서 일단 I hit the snooze like five times this morning. 이 표현 어떻게 실제 대화에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Why are you late again?
0: 민주, I hit the snooze like five times this morning. 알람 다섯 번 넘게 껐어.
1: Five times?
0: 내 말 들어봐. In my defense, every time felt like the first time.
1: Well, that's not how alarms work.
0: Well, it should. 네. 근데 민주 쌤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Mm-hmm. 왜 민순이가 맨날 늦게 오고 맨날 늦잠 자고 맨날 친구들 없고 맨날 짜증내고 하는
1: 우연이에요.
0: 아 그래 우연이 그렇죠 그렇죠.
1: 네. 짜다 보니까 그렇게
0: 일부러
1: 돌아왔어요.
0: 하는 게 아니죠.
1: 일부러 하는 거 아니죠.
0: 네네네 알겠습니다.
1: 맨날 자, 바쁘게 뛰어다니시길래
0: I hit the snooze like five times 표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I'm running on coffee. 커피빨로 버티는 중이에요.
0: 네.
1: 여기서 run on은요 원래 이 어떤 걸 에너지원으로 움직인다라 뜻으로 쓰는데 네. For example, cars run on gas.
0: Sure.
1: And phones run on batteries. Mm-hmm. 뭐 이렇게 쓰죠. So 네. when someone says I'm running on coffee, it means coffee is the only thing keeping you going.
0: That's right. 네. I'm running on coffee. Now this one is something that I'm sure a lot of our 부스타들, me as well, can relate to. 왜냐면 mm-hmm. it's not literally about drinking coffee.
1: Right.
0: 그냥 커피 뭐 이야기, 뭐 커피 뭐 즐겨 마셔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Mm-hmm. It's more like 저 겨우 버티고 있는데 커피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I'm
1: 맞아요.
0: surviving because of coffee. Mm-hmm. 그런 느낌이잖아요. So, 뭐, I'm running on coffee and good vibes. 뭐, 커피와 긍정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I'm basically running on coffee at this point. 이쯤 되면 거의 커피로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네,
1: 맞아요.
0: 출근 뭐 9시인데 한 9시 5분 되면 이 말 쓸 수 있겠네요. 네.
1: 맞습니다. 그리고 I need caffeine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Mm-hmm. 카페인 수혈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네. 뭐 I'm still waking up. 아까 반수면 상태일 때
0: 그쵸?
1: 쓸 수 있어요.
0: All groggy and everything.
1: Yeah. And I need another cup of coffee.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이게 손에 커피 한 잔 들고 있는데 I need another right cup yeah. of coffee. 네. 그래서 뭐 출근해서 피곤해 보이는 뭐 동료한테 Are you running on coffee today? 뭐 오늘 커피빨로 뭐 버티는 중입니까? 라고 이렇게 장난으로 네 이렇게 small talk 말 걸 수 있겠네요.
1: Exactly.
0: 네. 자 그러면 I'm running on coffee. 이것도 실제 대화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 You seem okay today. Did you finally get some sleep? 오늘 좀 괜찮아 보이네. 드디어 잠 좀 잤어?
0: Not really. I'm basically running on coffee today. 아니, 커피빨로 버티는 중이야, 나 지금.
1: Oh, one of those mornings.
0: Yeah. Don't ask me anything important until lunch. 점심 시간까지 중요한 거 물어보지 마, 알지? 네. 봐요, 민순이를 이런 컨셉으로 가니까 그쵸. 아, 아까 누구 하더라? 어, 너구리님, 불성실한 민순. 에이, 너구리님, 이거 그냥 꽁트를 위해. 네, 이런 이미지로 가는 겁니다. 진짜. Big shout out to Minju Sam for this week's segment. 입이 터지는 small talk. Well, folks, we're going to wrap things up.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njoy the rest of your Friday night. I'm going to enjoy it. I'll enjoy the weekend. I'll see you back here, same place, same time, back on Monday. Have a good on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se days, without a doubt, one of the hottest keywords in the global consumer goods market is K-beauty. At the center of this movement lies a remarkable performance of local, small to medium, and indie brands armed with brilliant ideas and a pioneering spirit. One such cosmetics company recorded an impressive $4.6 million in export consultations at an international premium consumer goods exhibition, proving the boundless potential of K-beauty once again by drawing an enthusiastic response during a local social media live broadcast. Also, this past March, the company created an even more meaningful milestone by receiving a commendation from the governor of Gyeongsangnam-do in recognition of its contributions to the local economy and industrial development. So today, we are joined by Ms. Pae Mi-kyung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UART Korea. Together, we will dive into the real-world shifts in the K-beauty market, witness firsthand on the global stage, and discuss the vibrant possibilities that lie ahead. 네, 오늘 더 인터뷰는 배미경 유아트 코리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직접 확인한 K-뷰티 시장의 변화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과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주식회사 유아트 코리아 대표 배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Well,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Now, looking back at how things used to be, what would you say is the biggest change in how overseas consumers view and react to South Korean cosmetics today?
2: 예전과 비교했을 때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반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1: 아, 네. 과거의 해외 소비자가 한국 화장품을 보면 이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내 피부 건강과 장벽 개선을 위해 이 성분에 들어간 한국 제품이 꼭 필요해라며 철저하게 효능과 기술력을 보고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2: 네.
1: 즉 해외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K-뷰티는 단순히 한국 화장품이 좋다가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케어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맞추는 한국인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싶다에 가깝습니다. 제품의 유행은 바뀔 수 있어도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에 K-뷰티는 지속 가능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So while international consumers in the past used to view South Korean cosmetics as merely interesting and fun, today's consumers open their wallets based strictly on efficacy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They look for specific ingredients, saying, I absolutely need this Korean product to improve my skincare and skin barrier. In other words, she says, the K-beauty is no longer accepted abroad as just good cosmetics. Instead, consumers want to mirror the healthy lifestyle of Koreans, which is about genuinely caring for oneself and balancing inner and outer beauty. She emphasizes that while product trends may fluctuate, a culture that embeds itself into daily lifestyle habits does not easily disappear, which is exactly why K-beauty will continue to endure. Well, with countless cosmetics brands competing on the global stage, consumers remain intensely fascinated by K-beauty.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reason global consumers find South Korean beauty products so uniquely attractive?
2: 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글로벌 소비자들이 K-beauty의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제 생각에는

0: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순한 제품을 가장 빠르게 개발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서구권 브랜드들은 신제품 하나를 기획하고 출시하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린다면 한국은 이 주기를 절반 이하로 단축합니다. 서구권 대비 두배 빠른 속도 인데요. 트렌드가 변하거나 새로운 성분, 요즘에 유행인 열풍인 그 PDRN이나 스피큘 등 이런 성분이 떠오르면은 놀라운 기술력으로 몇달 만에 고품질의 신제품을 쏟아냅니다.
1: 네.
0: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트렌디하고 최신 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가장 먼저 써볼 수 있는 창구가 바로 K뷰티인 셈이죠. K뷰티는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고 수분을 채워 근본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어적, 예방적 케어에 집중합니다. 글로벌 시장 소비자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 중 하나는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효능과 패키징이 가능하지라는 점입니다.
1: 그렇군요. K뷰티가 왜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또 가지는지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So she believes the core reason is that K-beauty develops the world's most innovative and gentle products at a remarkably fast pace as well, all while offering them a highly reasonable price. And she highlights three distinct strengths. First, the industry's unmatched speed. While Western brands typically take 1 to 2 years to launch a single product, South Korea cuts this cycle by more than half. And the moment a trend shifts or a new ingredient like the currently trending PDRN gains traction, Korean brands leverage incredible planning capabilities to pour out high-quality new products within just a few months, letting consumers experience the latest technologies first. Second, a philosophical difference, noting that K-beauty focuses heavily on defensive and preventive care to protect the skin barrier and also replenish moisture, fundamentally strengthening the skin from within. Lastly, the exceptional value, mentioning that global consumers are consistently amazed by how much and how such high efficacy and beautiful packaging can be achieved at such an affordable price point. Well, traveling across global markets, you must see quite a bit of diversity in how different countries actually define beauty or prefer certain images. Amid those cultural differences, what is the underlying common ground that brings them all together? 해외 시장을 다니다 보면 나라별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준도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공통된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아, 네. 보여지는 외적인 미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를지라도 내 피부 본연의 귀를 기울이고 그 과정을 통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는 내면적 가치는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1: 네.
0: K뷰티는 바로 이 보편적인 인간이 내적 갈망을 화장품이라는 매개체로 가장 아름답게 풀어냈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So while outward standards of beauty vary by country, the inner value of wanting to listen to one's own skin, focus entirely on oneself through that process, and live in harmony with nature is identical worldwide. She believes K-beauty moves the hearts of global consumers because it beautifully translates this universal internal human longing through the medium of cosmetics. Beautifully said.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Pei Mi-kyung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UART Korea. Now, recently, we've seen that it's not just skin type affecting consumer trends, but also climate, diet, lifestyle, and even personal values. To read these fast-moving consumer concerns about beauty trends, what kind of efforts and strategies are being implemented on the ground? 최근엔 피부 타입뿐 아니라 기후나 식습관, 가치관까지 뷰티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죠.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0: 네. 과거의 뷰티 현장이 당신의 피부 타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면은 지금의 뷰티 현장은 당신은 어떤 기후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가치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라를 묻고 있습니다.
1: 네.
0: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삶을 정교하게 쪼개어 보고 그 파편화된 맥락에 딱 들어맞는 조력자가 되기 위해 R&D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공병 반납 프로그램, 뭐 다회성 화장솜 장려 등 소비자가 제품을 쓰고 버리는 전체 과정에서 지구에 무해하다는 심리적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브랜딩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우리 제품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1: 네.
0: 임상 데이터와 전 성분의 투명한 공개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과 유사한 식습관이나 기후 환경 가치관을 가진 나와 닮은 타인의 구체적인 임상적 경험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유통사와 브랜드들은 리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구매자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필터를 설정해 맞춤형 후기를 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How interesting. So she explains that while the beauty industry in the past simply asked, what is your skin type? Today, it actually asks, what kind of climate do you live in? What foods do you eat? And what values do you believe in? And trends are now analyzing data to precisely understand the fragmented context of consumers' lives, transforming everything from R&D to marketing to become a perfect partner for them. And she asked that instead of just selling products, they're designing branding plans such as empty bottle return programs, encouraging reusable cotton pads, so consumers can feel psychologically satisfied, right, and also self-efficacy by being eco-friendly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of a product. And today, a brand simply claiming its product is good is no longer enough. Clinical data and transparent ingredient disclosure have become the standard. And because consumers trust the specific experiences of people like them who share similar diets, climates, or values, distributors and brands are upgrading their review systems as well. They are building infrastructure that allows builders and buyers to apply lifestyle filters and also view highly customized feedback as well. Now, K-Beauty has clearly moved beyond just exporting products. It is now an industry that delivers content and communication styles together. So how do you personally communicate to convey the true value and charm of K-Beauty to overseas consumers? 이제 K-Beauty는 제품만이 아니라 콘텐츠와 브랜드 철학까지 함께 전달하는 산업이 된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0: 네, 글로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린 뷰티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기반의 유통 가이드로 해외 바이어 및 유통 파트너들과 소통할 때 단순히 물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SNS나 전시, 런칭 이벤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가이드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한국 뷰티의 철학이 현지 소비자에게 왜곡 없이 닿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는 한국 로컬 고유의 자연 원료, 이팝나무, 매실 등의 감성적인 저희의 한국 로컬 고유의 저희의 스토리텔링을 더해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의 효능을 넘어 브랜드가 가진 진정성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글로벌 소비자들과 깊이 교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I absolutely agree. So she shares that her brand builds trust by aligning with clean beauty and sustainability, values highly prioritized by global consumers. When working with overseas buyers and distribution partners, they don't just supply products, they provide comprehensive brand guides for local social media, exhibitions, and launch events to ensure the core philosophy of Korean beauty reaches consumers without distortion. She adds that they are knocking on the doors of the global market by combining native Korean natural ingredients such as fringe tree and plum with emotional storytelling as well. And for her, sharing the brand's authenticity and culture beyond just mere product efficacy is the ultimate way to connect deeply with global consumers. Well, today's consumers seem to value authenticity and philosophy far more than traditional advertising. So for the K-beauty industry to be loved for a long time, what is the ultimate value it must preserve? 요즘 소비자들은 광고보다 진정성과 철학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K-beauty 산업이 오래 사랑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네. 과거의 뷰티 시장이 화려한 광고와 즉각적인 효과로 소비자를 설득했다면 지금의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가진 이유를 봅니다. 이 브랜드는 왜 태어났고 어떤 철학으로 제품을 만들며

0: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죠.
1: 네.
0: K-뷰티가 오래 사랑받기 위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본질은 기술보다 철학, 마케팅보다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대 위에서 반짝이고 사라지는 소모품이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한 일상과 가치관을 지지해주는 인생의 동반자로 거듭날 때 K-뷰티의 생명력은 무한해질 것 같습니다.
1: 네, 소비자들도 이제 브랜드의 가치관까지 함께 소비하는 네.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So she explains that while the beauty market in the past relied on flashy ads and instant results, today's consumers look closely at brands' why. Why it was created, the philosophy behind its product, and its social impact. She believes the single most important essence for K-beauty's longevity is choosing philosophy over technology and empathy over marketing. And rather than being a disposable item that shines briefly on a vanity, K-beauty's lifespan is becoming and will become limitless when it transforms into a lifelong companion that supports the healthy daily routines and personal values of its consumer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Pae Mi-kyung, the CEO of UART Korea. Well, recently, we've seen a surge of interest in sustainability, including vegan cosmetics, eco-friendly packaging, and different ingredients as well. And to maintain its competitive edge in the global market, in what direction should the K-beauty industry evolve moving forward? 최근엔 비건 화장품이나 친환경 패키징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K-뷰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0: 네, 비건 화장품 친환경 패키지 저자극 성분은 이제 특별한 컨셉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 입장권이라고 이렇게 입장권이 되었다고 봅니다.
1: 네.
0: 전 세계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고를 때 환경적 윤리와 피부 안정성을 당연한 상식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마케팅 수준을 넘어선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트렌디하면서도 지구와 피부에는 가장 무해한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을 마케팅의 소모품으로 쓰는 브랜드는 도태될 것이며 제품의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철학을 진정성 있게 녹여내는 기업만이 글로벌 뷰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친환경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So she views vegan formulas, eco-friendly packaging, and hypoallergenic ingredients not as special concepts anymore, but as a basic entry ticket for the global market. And this is because in international consumers now naturally demand environmental ethics and skin safety as common sense. And to maintain a solid global edge, she believes K-beauty must undergo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that goes beyond surface-level green marketing, striving to become an industry that is highly trendy yet completely harmless to both skin and the planet. She emphasizes that brands using eco-friendliness merely as a marketing tool will fall behind. Instead, only companies that genuinely embed a sustainable philosophy into every stage from product planning to disposal will lead the new standard of the global beauty market.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사실 생방송이라 조금 긴장했었는데요.
1: 네.
0: 여기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 해외 스케줄 잘 소화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듯합니다.
1: 네.
0: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이 멋진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외 일정도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So she was initially a bit nervous since it was a live broadcast, but the wonderful energy in the studio gave her a great boost. She feels this positive energy will help her successfully navigate her upcoming international schedule and bring back great results as well. She concludes by saying it was a true honor to appear on today's live show and expresses her sincere gratitude for the wonderful opportunity. And before we let you go, if you could define what true beauty means to you personally, what would it be?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0: 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함, 공감 능력,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죠. 외모는 시들 수 있지만은 아름다운 마음은 영원하니까요.
1: 네.
0: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로도 나타나니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I love that. So she believes that true beauty fundamentally comes from within, where qualities like kindness, empathy, and how one treats others are what truly matters. And while physical appearance can fade over time, a beautiful mind and heart endure forever. Ultimately, she knows that when someone possesses inner beauty, it naturally reflects on their face, creating a genuine and lasting beaut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s. Bae Mi-kyung, the CEO of UART Korea.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Bae Mi-kyung, UART Korea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just one message. We have Jenny님 messaging in. 감사합니다. K-Beauty,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Yes, K-Beauty, 화이팅, 화이팅. Indee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Lenka with Free.

0: And the time is now 11:40 here in the studio, and you're tuned into Busan Worldwide. Now, it's time for News Insight, our Friday segment of the week. Every Friday, we have this special segment, and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 Ye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1: 일단 너무 웅장해서 지금 네.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요.
0: 네, 긴장한 것 같습니다.
1: 네, 저,
0: 그래서 네. 제가 오늘의 문자 주제 드릴게요. 네,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1: 제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움 외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친절한 그런 태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자신의 얼굴이나 외관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인에게 친절하고 다정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은 답변이에요. Wow, I love that answer. So he said, we're all clapping.
1: 괜찮아요.
0: 네, 너무 좋았습니다. So we have our reporter saying that true beauty for him, of course, outer beauty is important, and to just have a just like upkeeping is important, but inner beauty of being kind is very, very important indeed. And when you are kind to others and it affects other people, you can create even a more beautiful world. And I love that answer. Love it indeed.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news insight. It's a bit more serious topic that we have.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So 8 people, including officials from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and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een referred to prosecutors in connection with their ground subsidence accident that occurred at the Sasang Hada Metro Line construction site back in 2024.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investigation and what was uncovered. 2024년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코짐 사고와 관련해서 부산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209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3명과 감리 1명, 시공사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4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4년 9월 사고 발생 이후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벌였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Unit of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nounced that 8 individuals were referred to the prosecution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Those referred include 3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officials, 1 supervisor, and 4 site managers from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Police launched a full investigation following the accident last September, including search and seizure operations and extensive questioning of those involved. Now, what exactly happened at the time of the accident? 당시의 사고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네, 2024년 9월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 새병로 일대에 379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공사 현장 인근 두 곳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지반 침하 구역에는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 생겼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 두 대가 싱크홀에 빠져 파손됐고 피해 차량 운전자 한 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자칫하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자질한 사고였는데요. So on September 21st of last year, torrential rainfall totaling 379 millimeters hit the Saebyeong-ro area in Sasang-gu, Busan, triggering ground subsidence at 2 locations near the construction site. A large sinkhole measuring 10 meters wide, 5 meters long, and 8 meters deep formed at the scene, causing 2 vehicles to fall in and sustain damage. And one of the drivers reportedly suffered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the incident. And this police investigation confirmed the ground subsidence was not just an accidental mishap.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네, 이번 경찰 수사에서 땅꺼짐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1: 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무자격 업체의 물막음 품질 검사와 물막음제 주입이 적정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물막음 공법 적용, 흙막이 가시설 공사 관리 소홀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물막음 품질 검사와 물막음제 주입 과정 등에서 물 차단 성능을 저하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0: I see. So police stated that the investigation confirmed several issues previously identified in the city's audit. These included waterproofing quality inspections conducted by unlicensed companies, improper grouting work, inappropriate water blocking methods, and poor management of temporary retaining structures. Investigators also found cases in which construction practices may have weakened the site's waterproofing performance as well. And this means indications that the accident was caused by faulty construction had already been detected even before the police investigation. So could you give us more details on that?
2: 경찰 수사 전에도 부실 시공 가능성이 제기됐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 네, 경찰 수사는 사고 이후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지난해 6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발의 근거는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사상하단선 209 사고조사 결과와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였습니다. 특정감사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집중호우와 물막음 공사 및 흙막이 시설 공사 관리 부실,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investigation gained momentum after local civic groups filed a formal complaint last June. The complaint was based on findings released by the Busan Underground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and a separate special audit conducted by the city's audit committee. The audit concluded that the accident resulted from multiple factors including heavy rainfall, poor waterproofing management, and improper construction around drainage connections. So it seems the police investigation also revealed that the underpass construction process is institutionally vulnerable to such risks.
2: 경찰 수사에서 이 지하차도 공사 과정이 제도적으로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도 드러났다고요.
1: 네, 경찰은 또 도시철도 터널 공사 과정에서 물막음 성능 확보의 핵심인 품질 검사와 관련해 관련 법상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나 감리단의 관리 감독 의무 규정 위배, 무자격 업체 검사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물막음 성능 품질 검사 과정에 관리 감독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관계 기관에 제안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police also pointed to institutional weaknesses in the construction oversight system. Investigators said current regulations do not clearly define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for waterproofing inspections, leaving projects vulnerable to risks such as inspections conducted by unlicensed firms. Police have proposed legal revisions that would require mandatory participation by supervisory bodies during the inspection process. And what position has been put forward by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which was singled out as having provided the cause of the accident?
2: 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부산교통공사에선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1: 네, 부산교통공사는 경찰 조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는 수사 결과에 수사기관의 주관적 해석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0: I see. So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stated that certain parts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do not align with the facts. The corporation argues that some conclusions reflect subjective interpretation by investigators and says it plans to fully present its position during the upcoming court proceedings. And how is a construction of this Hasang Hadan lin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currently progressing.
2: 예, 사고가 났던 사상 하단선 공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사상 하단선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을 잇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인데요. 총 연장 6.9km의 7개 정거장 규모인데 현재도 건설 중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8,31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5%입니다. 당초 지난해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2027년까지로 1년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Sasang Hadan line is a new metro route connecting Sasang Station on Line 2 with Hadan Station on Line 1. The project stretches 6.9 kilometers with 7 stations and is currently about 75% complete and construction costs have reached approximately 831.7 billion won so far. far. Although the line had originally been scheduled to open late last year, the completion date has been pushed back to 2027 following budget adjustment discussion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ummarize what we talked about today? 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1: 2024년 9월 부산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부산교통공사 직원 등 관계자 8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가 아닌 부실 시공과 제도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결합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최근까지 부산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2: 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0: So police have referred 8 individuals, including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officials, to prosecutors over the ground subsidence accident at the Sasang Hadam Metro Construction Site. Investigators concluded that the incident was not simply caused by extreme weather, but by a combination of faulty construction practices and inadequate oversight. A similar sinkhole incident continued to occur across Busan. Concerns are growing over the need for stronger safety measures and prevention systems. And that's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기자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de. Listeners, before we wrap up, I want to remind you of today's text topic. What is true beauty to you? Let me know. We have some messages, great answers coming in. We have Jin Lee Nim saying,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듯이 외부적으로도 자연스러우면서 내면적으로는 말씨가 아름다움에 큰 작용을 한다고 봐요. 한 가지가 괜찮으면 도미노처럼 거의 모두 좋더라고요.
0: So important of your speech and what you say, right? Very, very important indeed.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We also have Jin Lee Nim saying messaging in and 고수님 messaging in saying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인간미라고 하고 싶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가꾸는 인간미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아름답다고 봅니다. Thank you so much. I think so. I think we're all talking about inner beauty. Definitely so important. Just one more before we wrap up. Denny Lini messaging in, BEFM desk here looks so, so nice, professional, upgraded. Yes, indeed. And we're going to be in here every single day for Busan Worldwide. So tune in next week at 11:05 a.m. Our final song is 볼빨간 사춘기 with 가리워진 제 길. And we'll see you on Monday at 11:05 a.m. I hope you have a wonderful weekend. Bye-bye.

0: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1: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0: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1: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0: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1: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0: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欢迎打开超级访问。最近 K-Food 在全世界范围内的收获了很好的反响。那今天呢，特意为大家呢专门邀请到了积极的向海外呢去宣传韩国饮食的传统发酵饮食企业的代表哈，那也是匠人哈，那聊一聊呢他的从业经历以及呢心路历程。네 최근 K-food 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네 오늘은 전통 발효 식품 명인이자 그 흐름의 한 가운데에서 네 한국의 음식을 해외에 알리고 있는 네 기업의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떤 과정과 경험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인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우선 우리 화오진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1: 저는 경남 진주에서 온 일상에서 먹는 식품이 약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정직하고 바른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是的。好的，那他说他是来自庆南晋州啊，也是远道而来，经营一家制造销售的传统食品的企业，专注将一日三餐打造成注意身体健康的良药。嗯，让我来听听他的故事。那今天的主题呢是韩国传统的发酵食品哈。那据我所知呢，最近在海外哈，那么韩国饮食呢可以说是掀起了热潮。那么外国朋友们对韩国饮食的关注度呢非常高，那从您的视角上，对您感受到的一些这个亲身体验如何呢？那明明你我那特别的主角呢，韩国传统발효식품인데요，최근해외에서도한국음식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데요，현장에서네직접느끼신분위기는어떤가요？
1: 예요즘 글로컬이라는말이굉장히화두가되고있는그런단어예요 、
0: 네、
1: 근데어찌보면가장한국적인식품을제조하고수출하는회사이다보니저희가전통식품을하잖아요 、
0: 네네네、
1: 외국인들의관심이무척뜨거운편이예요 、
0: 네、
1: 또맛을보시면뭐전시회를나가거나해서현장에서이렇게제품에대해서설명하고또맛을보시면거의구매를해주시는편이어서너무감사합니다
0: 네근데수출은、
1: 네、
0: 어디까지
1: 지금은중국홍콩하고미국하고일본에수출을하고있습니다
0: 네是的没错那他说呢可以说最近全球非常热门的一个单词哈对从某种角度上来说呢因为极具韩国特色呢所以那外国

0: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조만간에 아,
1: 심춘 현지에
0: 네네네 아, 네. 그래서 그 꼭 심춘 올해 잘하면 중국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예, 핸드메이드 페어로 지금 얘기 중에 있긴 아, 해요.
1: 네.
0: 네네. 그런데 이제 일본 전시회는 두 번 나갔고
1: 예.
0: 올해 지금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베트남 호치민의 무역사절단으로도 다녀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중국을 좋아합니다.
1: 아 그러세요? 네.
0: 제가 네. 그 중국에 저희가 한방이 많은데
1: 예.
0: 중국에 가기 위해서 빨간 대추 조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 아~
0: 예, 어, 굉장히 좋아하세요.
1: 아~ 네, 와우.
0: 근데 중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요.
1: 중국 신딩.
0: 예, 예, 예. 제가 네. 다음에 맛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기대네요, 합니다. 네. 네.
0: 오늘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예. 지금 품절입니다.
1: 그러게, 네. 와.
0: 어, 제가 오늘 약속했습니다. 꼭 맛을.
1: 아, 그러세요?
0: 보여. 네, 중국에서. 네, 그 전시장에
1: 네.
0: 바이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시면 가장 큰 그 저희 제품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를
1: 예.
0: 쓸어 가시고 나셨어요.
1: 네.
2: 엄청 맛있나 봐요.
1: 맞아요, 맞아요. 다들 네. 다 좋아하시나 봐요.
0: 꼭 맛을 제가 보게 해드리고요.
1: 예.
0: 드셔보세요. 네, 맛이 네, 네, 있는지 네. 없는지 저한테 네. 얘기해 주세요.
1: 네. 네. 기대합니다.
0: 그리고 중국 가서 반응이 좋을지도 말씀해 주세요.
1: 네. 네. 거기요. 好, 那, 聊到了海外的一些这个经历哈, 然后如数家珍, 真的, 然后包括呢, 深圳分公司, 他说让他印象深刻的地方呢, 就是深圳当地的分公司那边的话呢, 他真的非常的努力在推广自己的产品, 然后呢, 确实也促成了, 对, 在深圳的这样的一些的这个展销会哈, 然后另外呢, 日本也有, 这个分公司那边的运营，另外的话呢，也是在大汉贸易投资振兴公社的牵头下，因为是入选咱们的海外食品展，所以呢也是参加了海外的食品展，包括日本和这个像越南，对，都有参加，在当地呢也进行了很好的一个宣传。他说他特别喜欢中国，也专门呢，面向了这个中国市场，也专门这个创。 研发了一款这个新产品，可以说是中国限定哈，真的也是以示他对于中国的这种喜爱，也是一种回馈中国的喜欢这个产品的所有的好朋友的一种方式哈。当然呢，今天很可惜，为什么没有来呢？没有带过来呢？就是相当于是跟我们做了一个约定哈，一定的这个在之后的话呢，能够这让我们也去品尝一下，是因为太受欢迎了，现在呢是售罄的状态哈，所以真的没办法带过来。
3: 大早做的，大早做的啊！天哪，好，没错。那这个也是好消息哈。所以我们看到，就是站在这个您怎么说呢？和这么多的国家的一些消费者，您有很好的一些交流的这个情况下，那您认为哈，那未来呢，韩国饮食呢，在世界市场上呢，会有哪些可能性呢？ 네, 아,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보신 입장에서 네. 앞으로 한국 음식이 세계 시장에서 네, 어떤 네. 가능성을 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네, 그 한국적인 원료의 세계화라고나 할까요?
1: 네.
0: 해외에서 K-푸드의 열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뜨겁고
1: 아.
0: 엄청 환호를 하고 있는 예. 지금 그런 때인데
1: 예.
0: 서양의 발사믹은 주로 포도로 하지만
1: 예.
0: 예, 저희는 한국의 슈퍼푸드 복분자
1: 네.
0: 한국에서는 복분자 하면은 먹으면 정말 건강해지고 뭐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나
1: 예.
0: 그런 폴리페놀 요런 아주 좋은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 항노화 가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천천히 늙고 예뻐지고
1: 네.
0: 그래서 해외의 소비자들에게 그 익숙한 제형 뭐 해외에도 발사믹이 많으니까요.
1: 예.
0: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시고 맛과 영양은 한국적인 독창성을 가진 그런 제품들로 해외에 많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네, 좋습니다. 다소는 应该怎样表述呢? 可以说是韩国原料的一个世界化的进程吧。对，他说在海。

0: 그 밤 있잖아요. 단밤. 아, 텐진에서 네. 유명한 거. 네, 네. 그것 때문에 중국을 맨 처음에 우선 텐진 이게 일본에 제가 오래 살았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텐진 아마구리라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네. 금방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그 구워가지고 바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1: 군밤이에요?
0: 예예.
1: 炒栗子.
2: 네, 板栗.
0: 네. 그래갖고 이렇게 맛있는 밤이 있었나?
1: 텐진의 단밤.
0: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꼭 그 밤을 먹습니다. 아. 지금은 비슷한 그 밤이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네. 파는 거.
2: 맞아요. 네. 저도 좋아해요.
0: 너무 달고 맛있어요.
2: 좋죠.
0: 제가 옛날에
2: 천연 맛이.
0: 처음 그걸 선물을 받았는데 학교 다닐 학생 시절에.
2: 예.
0: 학생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2: 맞아요.
0: 예. 네. 근데 그걸 이렇게 한 봉투에 500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래 전이었으니까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길거리 가면 그걸 팔았었거든요. 네. 보기는 많이 봤는데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때 먹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팬이 됐어요. 아~
2: 그러면 그 고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꿀 밤 같은 거
0: 네.
2: 맞죠?
0: 단밤이라고
2: 당炒栗子 당炒栗子. 아,
0: 네. 오케이. 혹시 이 다음에 일본에 가시면 꼭 그 텐진 아마구리를 드셔보세요.
1: 더 신기한 게 일본
2: 在日本吃到了天津的糖炒栗丝，天津味儿，对，也是一种对天津的一个真的是可能。对，是好。简单来说一说啊，那刚刚制作人也是问到了代表的一个问题，就是有没有去到其他的一些中国的地方？当然，他说呢，很早年呢去过北京，然后呢，那他说到德国中国。 有一个很特别的因缘，那是一道美食，就是刚刚我们聊的非常起劲的这个糖炒栗子哈，就是这个板栗。然后是什么呢？在日本，哎，吃到了天津的板栗，他说怎么可以有世界上有这么好吃的板栗哈？所以他说呢，以后再去这个日本的时候呢，一定也再去尝一尝，然后呢，来自天津的好吃的糖炒栗。其实说到糖炒栗子，真的说实话，我是非常有共鸣的哈。 对，因为我们北方人，我不知道南方对于糖炒栗子的执念有多少。我觉得北方人对于呢这个糖炒栗子或者是这种板栗哈的这个执念是非常深的。我记得我在西安读书的时候，对那时候就像代表说的，学生嘛没什么钱呀，对吧？肯定就是那种买最这个实惠的东西。那好吃又实惠的东西一定是心头好。对，我那时候我觉得我对西安很大的一个记忆就是在。 长安大学以前是小寨儿哈，然后现在都已经完全都开发了。然后那个地方有一家糖炒栗子，哇，真的是小小颗，非常的好吃。那马西斯密达，好的，那今天来到华语之音呢，我觉得跟大家分享了对我们这个用心做韩国传统食品，然后呢。 将它呢推向世界这样的一个一路以来的心路历程，对，再次感谢分享哈。对，那节目的最后呢，有没有什么想对我们的正在收听我们节目的好朋友们对分享的呢？对啊 마지막으로 우리 하우지엔 외 청취자분들 또는 뭐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0: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늘 정직하고 바른 식품을 잘 만들어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저희 제품을 드셔도 건강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저희 제품 안 드셔도 예. 늘 건강하시고 제가 조만간에 중국에 가서 예. 인사드릴 때까지 잘 지내시고 계세요.
2: 감사합니다. 是的, 대표说 非常荣幸能够呢来到华语之音呢跟大家呢来分享。同时呢，他说我会继续呢用匠心的产品呢来回报大家哈。衷心的祝愿各位呢身体健康，吃不吃咱们的产品都无关，都没关系哈。一定要保持健康，对，把最中心的最踏实的哈，也最用心的一个祝福呢送给每一位正在收听我们节目的好朋友。对，也再次感谢呢各位的关注。对，你可以
0: 반갑습니다.
2: 好的，没错呢，再次感谢代表的分享哈。那我们的时间呢，也要呢进入下一首歌曲的时间了。同时呢。

SMC 침이 난다. 생각해도 생각만 해도. 유리치님, hi Laura, hello. So it's we started at the top of the show talking about taste. 무슨 맛 좋아하세요, 여러분? 무슨 맛

0: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2025년 여러 방송 매체를 타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복싱 열풍.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스포츠, 복싱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매일 복싱을 향한 사랑으로 벌처럼 주먹을 쏘고 계신 꿀주먹 하동환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부산 주례에 거주하고 있는 브로게 복서 하동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동환 씨. 먼저 복싱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 연차로 이제 3년차 됩니다.
0: 네, 복싱 경력은 3년 정도 되시고요. 그 복싱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복싱장에 가시나요?
1: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니까 주에 5번 기본에 10번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0: 복싱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네요.
1: 네.
0: 그런데 정말 많은 운동 중에서 왜 복싱이었나요?
1: 제가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브로게 접어드니까 뭔가 좀 스스로 많이 약해진 걸 느끼고,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책임져야 될 이 가정이라든지 제 주변의 여러 소중한 사람들을 좀 제가 잘 지켜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복싱이라는 운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0: 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하셨군요. 그럼 복싱 시작과 전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1: 일상에서 오는 거의 대부분에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자면은 운동 끝나고 먹는 식사도 너무 맛있고요. 고된 운동이 끝난 다음에 마시는 물도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을 참았다가 오전 운동을 끝내고 물을 일부러 마시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잠깐 자는 낮잠도 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복싱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상에 소소했던 것들이 요즘은 다 좀 소중해졌습니다.
0: 네, 또 일상의 행복을 찾아준 운동이네요. 그럼 복싱장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건 있으실까요?
1: 재밌었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되게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보다 체급이 높은 분이랑 스파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소위 말해서 그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심하게 두들겨 맞았는데, 저보다 체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대응도 못할 정도로 맞는 걸 스스로 보면서 아, 정말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슴 깊게 가지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날 그 순간이.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복싱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스포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몸과 함께 마인드도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1: 사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몸은 푸고 부상이 생기고 힘들거든요. 근데 복싱을 하면서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평소 일상의 제 자신감이라든지 그리고 남한테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육체적으로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정신적으로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실제 몸이 강해진 게 아니라.
0: 몸과 함께 마음도 단단해진다라. 정말 좋은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혹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1: 일상에 되게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랑 뭔가 한 곳에서 같이 막 운동하면서 얻는 에너지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지쳐있는 분들, 뭔가 해소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분들은 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시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환 씨에게 복싱이란 영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1: 요즘 제 일상을 보면은 복싱이 없으면은 제 예생 삶도 없는 거라서 노 복싱 노 라이프.
0: 아, 노 복싱
1: 노 라이프.
0: 복싱이 없다면 내 삶도 없다.
1: 네.
0: 너무 좋네요. 결국 오늘 동환 씨와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건 복싱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운동이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샌드백을 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몸보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혹시 청취자분들께서도 요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 조금 지쳐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가볍게라도 슉슉 몸을 움직여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동환 씨 오늘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복싱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Hey, just say I'm your fave. I can't knock your leg, we are so
1: my.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죠?

0: 欢迎打开超级访问。最近 K-Food 在全世界范围内的收获了很好的反响。那今天呢，特意为大家呢专门邀请到了积极的向海外呢去宣传韩国饮食的传统发酵饮食企业的代表哈，那也是匠人哈，那聊一聊呢他的从业经历以及呢心路历程。네 최근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네 오늘은 전통 발효 식품 명인이자 그 흐름의 한 가운데에서 네 한국의 음식을 해외에 알리고 있는 기업의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떤 과정과 경험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인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우선 우리 화오진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1: 저는 경남 진주에서 온 일상에서 먹는 식품이 약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정직하고 바른 제품을

0: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是的。 好的，那他说他是来自庆南晋州啊，也是远道而来，经营一家制造销售呢传统食品的企业，专注将一日三餐打造成注意身体健康的良药。嗯，让我来听听他的故事。那今天的主题呢是韩国传统的发酵食品哈。那据我所知呢，最近在海外哈，那么韩国饮食呢可以说是掀起了热潮。那么外国朋友们对韩国饮食的关注度呢非常高，那从您的视角上，对您感受到的一些这个亲身体验如何呢？네미님오늘특별히주제는한국전통발효식품인데요최근해외에서도한국음식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데요현장에서네직접느끼신분위기는어떤가요
0: 예요즘 글로컬이라는 말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1: 네.
0: 근데 어찌 보면 가장 한국적인 식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회사이다 보니 저희가 전통식품을 하잖아요.
1: 네, 네, 네.
0: 외국인들의 관심이 무척 뜨거운 편이에요.
1: 네.
0: 또 맛을 보시면 뭐 전시회를 나가거나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맛을 보시면 예. 거의 구매를 해주시는 편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근데 수출은요? 네. 어디까지?
0: 지금은 중국 홍콩하고 예. 미국하고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是的，没错。那他说呢，可以说最近全球非常热门的一个单词哈。对，从某种角度上来说呢，因为极具韩国特色呢，所以那外国人的这个关注度呢是非常的高。然后呢，在他看来哈，一般情况下呢，这些外国顾客呢尝一尝之后呢，基本上呢，哎，都购买了，都掏钱了哈，他觉得这个非常的感恩。另外呢，我问到呢目前出口的情况，他说呢目前已经出口到了中国香港地区，美国以及呢日本多国哈。对，那这当中呢，其实我也有看到呢，就是我们企业以及我们的品牌呢，是和这个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也就是我们经常所说的 Cotra 哈，有着很长时间的缘分哈。能不能跟我们说说这里的故事哈？那明님께서는코트라와도네오랫동안인연을이어오고계신다고들었습니다어떤도움을받으셨는지소개를부탁드리고요
0: 저희 회사는 정말 코트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코트라가 키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 지사화 사업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협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너무 좋습니다 다소 可以说呀 品牌是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培养的也不为奇，他说我们是得到了很多的一些支援，那么也受到很多的合作的邀请，在分公司的拓展、企业实力强化等等多方面哈，那么也都受到了实际的帮助以及促成很多的合作。好，那听说最近呢，在香港也有参加过一些特别的活动哈，那具体是什么样的活动呢？能不能给我们介绍一下哈？네최근에홍콩에서특별한활동이있었다고들었습니다
0: 네,
1: 네어떤활동에참가하셨나요
0: 예제가그서울푸드6월달에이제곧또참가를하는데
1: 예예
0: 거기에출전하는기업들의제품을그홍콩의미슐랭투스타
1: 예
0: 셰프분하고협업을해가지고콜라보레이션을했어요저희제품도선정이되어가지고그래서지금한국식품의이프리미엄화
1: 네、
0: 그리고다양한활동방안을제시하는행사였어요그리고한국의25개업체를선정하여홍콩의비건레스토랑이었는데이번에그행사를하면서뭐각계각층의바이어들과많은손님들을초대하여너무성황리에행사를마쳤습니다
1: 네、
0: 그리고저희는복분자발사믹으로코스요리의맨마지막에나오는디저트아이스크림위에콜라보를하는예、
1: 네、
0: 굉장히반응이좋았습니다
1: 좋죠예是的他说呢那么这次的活动的话呢也是

0: 홍보도 하고 사랑도 파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중국 신천 현지의 지사도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뭐 최근에 중국에 갈 계획이 이런 홍보 활동 있나요?
1: 예, 지금 오늘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연락을 받은 게
0: 좋은
1: 있어요.
0: 소식이. 와, 잘
1: 예.
0: 됐네요.
1: 그래서 중국에 이제 저희가 핸드메이드 페어를 많이 나갑니다. 저희가 거의 이제 핸드메이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올해 초 가을쯤 돼서 지금은 몇 군데 뭐 충칭도 장소를 지금 정하고 있는 중인데 예. 그래서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될것 같습니다.
0: 是的，彩虹包还是给巴拉米的。是的，代表也提到了，其实呢，在韩国本土也好，在海外也好啊，是积极的参与的，像这个手工展会，对，很好的推荐我们的产品。那么至于中国方面的计划呢，就在上直播之前那刚刚呢收到了一个好消息呢，就是会参加对中国的这种也是展会以及呢推广的活动。对，秋季的话呢会定在重庆，那目前的具体地点的话呢还在这个筹备当中，所以大家可以呢敬请期待一下哈。好。
2: 대표님 혹시 신천 말고 중국 다른 도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중국 다른 지역에 가보신 적이
1: 옛날에 옛날에 북경에
2: 신천은 뭐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1: 신천은 거기 원래 중국은 제가 그밤 있잖아요, 단밤. 텐진에서 유명한 거. 그거 때문에 중국을 맨 처음에 우선 텐진 이게 일본에 제가 오래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텐진 아마구리라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그 구워가지고 바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2: 군 밤이에요?
1: 예예.
2: 炒栗子应该是.
0: 对, 板栗.
1: 네. 그래갖고 이렇게 맛있는 밤이 있었나?
2: 텐진의 단밤.
1: 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꼭그 밤을 먹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그 밤이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파는 거.
0: 맞아요. 저도 막
1: 너무
0: 좋아해요.
1: 달고 맛있어요.
0: 좋죠.
1: 제가 옛날에
0: 천연 맛이.
1: 처음 그걸 선물을 받았는데 학교 다닐 학생 시절에 학생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걸 이렇게 한 봉투에 500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이었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 가면 그걸 팔았었거든요. 보기는 많이 봤는데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때 먹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팬이 됐어요.
0: 그러면 고리에서 하는 거도 꿀밤 같은 거 맞죠?
1: 단밤이라고 하죠.
0: 糖炒栗子.
1: 혹시 이 다음에 일본에 가시면 꼭그 텐진 아마구리를 드셔보세요.
2: 그 중요한 게
0: 일본.
2: 在日本吃到
0: 是
2: 了
0: 天
2: 天津
0: 津
2: 的
0: 的
2: 糖炒栗子，
0: 天津味儿，对，也是一种对天津的一个，真的是可能
2: 재밌는 경험이네요.
0: 是好。简单来说一说啊，那刚刚制作人也是问到了代表的一个问题，就是有没有去到其他的一些中国的地方？当然，他说呢，很早年的去过北京，然后呢，那他说到他和中国有一个很特别的因缘，那是一道美食，就是刚刚我们聊的非常起劲的这个糖炒栗子哈，就是这个板栗，然后是什么呢？在日本，吃到了天津的板栗，他说怎么可以有世界上有这么好吃的板栗哈？是所以他说呢，以后再去这个日本的时候呢，一定也再去尝一尝。然后呢，来自天津的
2: 糖炒栗子，
0: 好吃的糖炒栗。其实说到糖炒栗子，真的说实话，我是非常有共鸣的哈。对，因为我们北方人，我不知道南方对于糖炒栗子的执念有多少。我觉得北方人对于呢这个糖炒栗子或者是这种板栗哈的这个执念是非常深的。我记得我在西安读书的时候，对，那时候就像代表说的，学生嘛，没什么钱呀，对吧？肯定就是那种买最这个实惠的东西，那好吃又实惠的东西一定是。

your source of dopamine. 여러분들의 도파민 소스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뉴제 미천이 요즘 너무 열심히 저희 방송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요즘 이 방송 보는 게 도파민입니다. 이게 100% answer.

0: So this is Cordis. 이쪽이죠. this band Cordis titled Red Red. Red Red이라고 노래 요즘 진짜 요즘 인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이거 두둥님의 출근송이래요. 두둥님 맞죠? For a lot of people this song 이거 도파민 지금 if you want that dopamine hit 이 노래 많이 튼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춤 이거 죄송해요. 이거 춤 차는 장난이에요. Don't look at me. 이거 춤 그냥 재밌다고 보이거든요. So these type of songs 조금 더 틀고 조금 더 크게 네. So these songs what I mean by dopamine heavy 너무 뭐가 그 너무 많아요, 뭐가. Sounds and everything there's no like breaks in between. So I feel like this is something that does not let you stop. 진짜 잠깐 어디 멈출 수 있는 타임도 안 줘요. 이 노래 3분이거든요. 3분 동안 그냥 달립니다. So for a complete 3 minutes, you know, if it helps you give you that dopamine boost in the morning that you need to do him, I say take it.
1: 근데 이 노래 제가 볼 때 저는 한 번 듣고 그냥 오늘 하루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Right? So songs like this where there's just so much noise going on 요즘에 dopamine source, right?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요즘 태양 또 다시 컴백했잖아요. 태양 노래 제목부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태양 제목이요. 이거 Live Fast, Die Slow 이라고 제목이 있거든요. It's a very catchy song. 이 처음에 좀 slow, you start out slow. 무슨 느낌일까? 눈, 코, 입? 좀 그런 느낌 다시 왔나 태양이? 이렇게 하다가 네, 또 달려요.

Travis Scott, Fiend. So, Yoruban, I'm sure I've shared with you, I'm an older hip-hop head, okay? I enjoy, you know, Tupac, Biggie, 우리 한영이랑 이런 거 말했잖아요. 뭐 Wu-Tang Clan, 90s 그런 힙합을 많이 들었는데요. But still, I still dabble a little bit. 저는 조금 이렇게 듣긴 해요. Like newer, like artists and newer hip-hop these days. 근데 Travis Scott, well, you can't really call him like new hip-hop. But this song, Fiend, F-E-I-N이 아니고요. F-E, 그 느낌표, 느낌표 N. 그게 Fiend인데요. 이거... This is my, 이게 저 특히 아침 일찍, 저 한 9시, 10시 이렇게 수업 있잖아요. This is a song that I turn on. 두둥님, 아까 그 Cordish Red Red 출근송이었잖아요. Fiend Travis Scott, 이게 저의 출근송이에요. 너무 아침에, 하, 진짜 수업 너무 하기 싫다. 하기 싫은 말, 아, 저 죄송해요. 학생들 듣고 있는데, 수업 하기 싫다 그 말이 아니고,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고 느낄 때, 진짜, if I need an energy boost, okay? Travis Scott의 Fiend 들고요. 그냥 방금 좀 헤뱅이 좀 했잖아요. 차에서 조금 하고 갑니다. 수업하러 갈 때. I'll be honest. It's that little boost of dopamine that I need to get through my day or at least start my day. Travis Scott의 Fiend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이것도 한국에 완전 히트했습니다. DJ Snake and Lil Jon turned out for what? 한번 들어보세요.

어떡하지? 와, 어떻게 하지? 진짜 에너지 다 썼어 지금 벌써. DJ Snake and Lil Jon Turn Down For What. 이 노래가 2017년에 나왔나 18년에 나왔는데 저는 EDM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But this song, 와, 나 처음 듣고 다시

와, 여러분 도파민 지금 오고 있습니까? Are you feeling that dopamine hit? 느끼죠? 느끼죠? 아 근데 이거 2017년에 들었을 때는 진짜 끝까지 노래 헤뱅잉하고 뭐 춤추든 같이 갔는데 지금은 와 이거 like one minute? Are we 2 minutes into this? 반 정도 됐는데 여러분 이제 더 못 들 것 같아요. 못 들을 것 같아요. 아, 두둥님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다고 라고 합니다. 아, 유준입니다. 안 본 눈 삽니다. 그냥 끄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휴추님도 세상에나 너구리님도 아버지의 뒷모습. 여러분 하루야 아빠 이렇게 돈 벌고 있다. 이렇게 돈 벌고 있다. 저도 오늘 나오기 전에 하루 미역국 만들고 나왔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아 지금 근데 여러분 this is I feel like dopamine that we all I think do need a little bit of hit of. Like I said, this is C tier, low risk. 이거 한국 maybe once a day I feel like twice a day 하루에 한두 번씩 정도 들으면 like it'll give you the enough dopamine. 봐봐요 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이 지금 들어도 이 정도 막 머뭉지고 하잖아요. I feel like if this is me, if I could move like this maybe twice a day alone in my car, that's I'm like good for in terms of like dopamine levels for that day. But if this is like your song list for the whole day, 여러분 아마 이런 노래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I feel like that dopamine level is gonna make you crash so fast, so fast. Okay, 아 우리 이 노래로 song break 잠깐 할 건데요. 아 this is I feel like 사람들이 도파민이 뭔지 알기 전에 나온 노래인데요. This is 딱 들으면 this is just complete dopamine hit for me anyways. Queen 노래입니다. Don't Stop Me Now 한번 들어보시죠.

0: 아 힘들어. 자 후추님 말합니다. 이 방송은 과연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인가? DJ 본인의 만족을 위한 방송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라고 문자라고 왔습니다. 아 후추님 일단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cern. This is going to be taken seriously with staff here at All Star English as well here at BEFM. 일단 오늘은 그래서 좀 놀아볼게요. 네, 후추님, I feel like if this is something that does bring you a little bit of discomfort, if this is something that you know you find that you know maybe this show is maybe not for the listeners, maybe the host himself is taking too much of his own time and his own interest. 아니요, 같이 즐기고 계시잖아요. We're all enjoying this, right? 근데 I said this is C tier, 이거 low risk라고 했는데요. 지금 벌써 지금 이거 S tier로 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I'll be honest, I've already hit I think my max dopamine levels. I'm almost done for the day. But that was C tier. Like I said, music is something that's good. 왜냐면 이게 방송 좀 끝날 때쯤 I'm gonna be sharing my detox. Dopamine detox also through song. 노래를 통해 detox도 가능하다라고 이것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So that was C tier. Music, good, but in moderation. Coffee, good, but in moderation as well. 자, 다음 B tier로 넘어가겠습니다. B tier is a gray zone. 이거는 그냥 다 뻔히 아는 그런 거예요. Gray, 여러분 영어 편으로 gray zone이라고 하면요 뭐가 좀 애매하다라고 그런 느낌입니다. Okay, so if something is in the gray zone, because it's not black, black and white 너무 확실히 black 확실히 white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애매하다, right? If it's something in the middle, right? It's not this or not that. 그 표현 gray zone이라고 표현합니다. So B tier is considered gray zone because I'll tell you, okay? YouTube, junk food. And video games. Now, this is something, you know, my personal life, right? In my own personal life, I feel like sources of dopamine for me, that it's not evil, 완전 안 좋은 건 아니에요. But too much of it, the damage becomes visible. 이제 눈을 이렇게 너무 여기에 이 도파민 소스로 너무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the damage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Okay? So, video games, right? Me, I enjoy it. 조금이라도 video games, you know, I've seen read articles, it even like helps prevent things like Alzheimer's, right? And this is, of course, not, you know, I'll cite my sources later. YouTube, there's a lot of good things on YouTube. All Star English is on YouTube, 여러분. This is a good source of, you know, English education, right? But a lot of other, you know, sources of like know-hows, how to DIY, 이런 거 여러분 YouTube로 통해 많이 보잖아요. I feel like YouTube has so much educational content that is considered good for you. As well, junk food, that chocolate, you know, maybe a couple of gummy bears that you need. I feel like in moderation, 적당히 is okay. But I put this in the B tier because even like binge watching videos on YouTube, 여러분, YouTube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영상 많이 보더라도 계속 보게 되면 아시죠? Right? You all know that's not going to be good for you, right? Okay? So that's why I put this in the B tier.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feel like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YouTube is on everybody's phones, right? 여러분, YouTube 없는 폰 요즘 없잖아요. 그냥 이미 깔려 있는, if it's, I don't know if it's like pre-installed these days, 미리 깔려 있다, pre-installed on phones these days. But this is something that I feel like everybody can relate to, B tier. 'Cause 여기서 또, I think the main lesson is, you know, all in moderation. 적당히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But this is something that you need to watch out for, okay? Video games, 저는요, I know it's not great for me, but it gives me that stress relief. 저는 하루 종일 뭐 수업하고 여기 와서 방송하고 집에 가서 좀 이게 딸이랑 와이프랑 같이 시간 보내고 there's no me time in that schedule, right? So after my wife and my you know daughter goes to sleep, I pick up the controller. I play a little bit video games. 그래서 it's my stress relief, but if I play like 2 a.m., 3 a.m., 막 새벽 2시, 3시까지 하잖아요. 까지 가잖아요. That's when I feel like, you know, damage is visible because the next morning, 계속 도파민, 비디오 게임을 통해 도파민을 원하니까 it hits me the next morning because I'm so tired, right? Because I stayed up playing video games. So B tier, that gray zone, that 애매한 그 level, B tier, dopamine sources입니다. 자, moving on to A tier. A tier is the level that you should worry about, okay? 여기서 도파민, 진짜 도파민 hits, dopamine levels could be off the chain for a lot of people. off the chain or off the, oh, sorry, off the charts. Off the chart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차트 있으면 이 차트에 분명히 천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너무 이 천장 완전 뚫고 올라가는 그 뜻이 off the charts. 너무 많다. 너무 올라갔단 말이죠. So dopamine off the charts.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all know. Social media. Social media. SNS. 이거는 그 우리 이 표현 배웠잖아요. Doom scrolling. 소셜미디어 통해 뭐 좋은 것도 보긴 하는데 여러분 it's that bad news that keeps us scrolling. 어, 어디 어디 이런 일이 있었다. Right? Oh, this happening in this place. 어떻게 that shock factor.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those posts and those articles. This is what keeps you scrolling. 그래서 doom scrolling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안 좋은 소식 계속 보게 되니까 you're just so glued to the screen. Doom scrolling is something that you should worry about. Apps. Right? There's so many apps for so many different things. Games, you know, if you're dieting, everybody depends on apps. AI! 여러분, 요즘 AI 없이 못 살잖아요. AI is this source of doping for a lot of people these days because these days we don't need to communicate with real people anymore. 그냥 AI랑 대화하면 된다. And these days AI, you could adjust your AI to make it always be on your side. So of course, if you're going to talk to it, it's always going to be on your side. It's going to always take, you know, your perspective. That's why through AI, you get these dopamine hits. And sometimes you depend on a little too much. AI랑 너무 소통하니까 나중에 진짜 사람이랑 소통하게 되면 we're so awkward, right? And I feel like this is something that also came after that COVID period. But apps, yeah, they'll work you, man. 이거 마지막 이거 A-tier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this is something I'm a little embarrassed about.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We're all family here, right? I'm going to share something that I'm a little embarrassed about. But I'll be honest. I feel like if I'm honest with you, I can be honest with myself. And this is maybe something that first step to help me get over this, you know, overload of dopamine. Impulse buying. 자, impulse buying. 이거 한국말로 뭐죠? 공동 뭐라고요? 충동 구매가 impulse buying. So I know a lot of you because everything's so easy to purchase these days. On your phone, right? 그냥 one click, one touch 해가지고 바로 결제되고 and it's at your foot, it's at your doorsteps the next morning, right? 저는 사진 안 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요. Okay, I don't have the money to buy. But my 이걸로 통해 여러분 도파민 진짜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이것 때문에 왠지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Because 너무 사고 싶잖아요. You want to buy all these things online. 그래서 저는요, my source of dopamine hit 장바구니에 담기. Right? In the cart. Putting it in the cart. 그래서 여러분, for the 저 이거 우리 부스타분들이랑 너튜브에 계시는 부스타분들 아마 if you'r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I'll try to explain it a little bit. But on YouTube, I'm going to share with you my 쿠땡 장바구니, my 쿠땡 cart. 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In my cart right now, 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I'm not saying I'm gonna buy it, but in my cart. In total, 그냥 이것저것 너무 사고 싶다, 너무 궁금하네, 이거 내가 가지면 어떨지 막 이렇게 궁금해서 그냥 cart 안에 넣는 건데요. In my cart, I have right now 21,951,000 won in terms of things that I, you know, that I dream of buying. 여러분, 그냥 꿈입니다. 진짜 살 건 아니고요. Okay? 지금 저희 그 쿠땡 카트에 장바구니에 네, 2,190만 원 넘게 of stuff, of products. 근데 이거는 이거 우리 이 단어도 배웠잖아요. 이 표현 gearhead. 저는 뭐 기계랑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So I have in there like, you know, guitars I'm interested in. 저는 이렇게 기타 진짜 10년 동안 이 기타 실력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막 장비는 계속 사고 싶어요. Right? Cameras I want to buy. 요즘 이게 너튜브 개인 너튜브 하는 거 너무 꽂혀서요. 이 화질 어떻게 그림 예쁘게 어떻게 더 나오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카메라, right? Lens, right? Camera body and lens. I want to upgrade from the one I have. Oh, just the thought of it makes me feel good, right? Because 생각만 해도, just thinking about it gives me that dopamine hit, right? Also, these days, my daughter wants a computer. 그래서 딸이 요즘 컴퓨터를 원하고 싶어서 I put everything in my car. Because right now, in total, I have over 21 million won in terms of stuff I want to buy. I'm not saying I'm going to buy it. But this is just, 이걸로 통해, you just get that dopamine hit, right? Am I the only one?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혹시 our listeners, can you share how much stuff you have in your cart? 뭐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뭐 몇 개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뭐 금액 돼요. Right? I can't be the only one that finds joy in this, right? So, impulse buying. 아마 그 결제 버튼 누르는 순간 저는 망하거든요. Okay. But maybe that risk, that, you know, kind of thrill of, oh, like, should I press it or not? 이것 때문에 that dopamine hit, that doesn't help me sleep at night. 특히 밤에 이 장바구니 볼 때 너무 기분 좋은데 너무 기분도 안 좋아. It's like, it's such a feel-good thing and you feel not so great because 못 가지니까. Okay. So that's A-tier. 마지막으로 S-tier입니다. So these are things that are actively destroying you. 이거는 금방 넘어갈게요. Because 다들 압니다. Infinite scroll. 틱땡, 노트북, IG. 그냥 이거 그 search bar 누르면요. It gives you like, you know, depending on your algorithm, suggestion, recommendation 주고 끊임없이 scrolling 하잖아요. Okay? 그거는 that's, I think, scientifically proven that is not good for you, especially if you're trying to get some good night's sleep. Okay? And when do we do it? 언제 이걸 제일 많이 합니까? Right before you go to sleep, right? Okay? So don't do it. This is actively destroying it because it's giving you all the dopamine in the late middle of the night. You don't need it. 요즘 친구들은요, 제가 대학생들 수업하잖아요. For them, their dopamine source, 연애 토크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뻔한 거긴 한데요. 이거는 I asked them, where would they put it? C-tier, B-tier, A-tier, S-tier까지 정도 뭐 여기저기 어디 놓으면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연애 토크 would be S-tier for them. 근데 for them, 뭐 서로 뭐 둘이 사귄대 뭐 이런 연애 토크 말고요. Not like, oh, they're together. 일단 some 토크랑요. 헤어질 때 토크가 도파민 그렇게 많이 준대요. Right? 그 some 토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커피숍 걔. 아, 그 도서관 그때 있었던 걔. 이런 말 나오는 순간 그냥 대학생들 특히 their ears perk up. 공부하는 그냥 다 아예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2시간, 3시간 동안 그 토크만 한대요. Okay? And especially 헤어질 때, breakups, that's even more dopamine on top of that. Okay? So, S-tier, actively destroying you because according to a neuroscience lab, short-form scrolling reduces sustained attention capacity within weeks. 여러분, 몇 주 사이에 이거 둠 스크롤링 때문에 집중력을 확 떨어지는데요. Okay? 근데 뭐 연애 토크는 이거는 그냥 적당히 이거 하면 뭐 되긴 되는데 the main point I want to make is this doom scrolling, this infinite scrolling이라고 하죠. Infinite하다. 여러분 뭐가 끊임없다라고 그 말이에요. Infinity. 그 Infinity Stone 그거 알잖아. Avengers 그거요. If something is infinite, there's no end. So infinite scrolling, there's no end to the scrolling, right? I don't think there's an end to NutTube or IG, right? So, these are my sources of dopamine. 그러면, okay, Minsu, dopamine,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okay, I see your sources. 그럼 어쩌라고, right?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this? Because I feel like, I'll be honest, I do need dopamine detox in my life. 그래서, 일단 this is my method, my know-how in terms of dopamine sources, okay, dopamine sources, but let's get to my method of dopamine detox.
1: Nice to Minsu.
0: All right, so we have a lot of messages coming in. 우리 너구리님은 파상핑, 파산은 영어로 뭔가요? 라고 하는데 What's 파산? 파산. Bankrupt? Who's bankrupt? 너구리님, who's bankrupt? Not us. Me? 에너지로 bankrupt 된 것 같아요, 저 지금. Right? 저는 진짜 빨리 저 퇴근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님도 민수가 이렇게까지 행복하기를 바란 거 아니었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제 행복 위해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be honest 웃고 계셨죠? 웃고 계셨죠? Be honest with me. Okay? 유진님도 전 이미 도파민 노예라고 하는데 우리 올스타 노예 아, 이거를 원했습니다. 진짜 이걸 원했는데. 자, real quick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So, 도파민 디톡스 여러분 이것도 많이 토크 많이 했습니다. 뭐 가서 운동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Touch grass. Touch grass. 밖에 가서 풀만 지다. 일단 밖에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고 get that natural like air in you, right? Breathe a little bit. You know, smell the tree, smell the flowers. Touch grass. 이렇게 표현합니다. So 앞에 저는 완전 C tier 이거 low risk로 노래로 완전 dopamine overload 됐는데요. I want to share with you my know-how in terms of dopamine detox. 저도 음악으로 통해 dopamine detox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ot the songs that we played before, my Fiend, Turn Down for What 이런 거 말고요. My suggestion, my recommendation, 여러분, 이 가수는요, 한국의 유명한 가수인데 I feel like he gets overlooked a lot. 루시드 폴이라고 가수가 있는데 My wife introduced me to this artist. 근데 이분 노래 듣고요,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So this is by Lucid Fall. Lucid Fall, you know, he's a folk pop and bossa nova artist. Born in Seoul, but lived a long time here in Busan. 고등학교까지는 부산에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주에 살고 계시는데요. He is an artist. He's very iconic for that. 그 기타 소리는요, 직접 치는데 he uses nylon string guitars. 그냥 세줄 아니고 나일론 줄 쓰는데 그 클래식 노래, 그 클래식 기타 그 느낌 주잖아요. 이 노래는 title is 고등어. 이 고등어 노래는 뭐냐면요, it gives a perspective of the 고등어 mackerel이죠. Mackerel, you know, it's a fish that we find a lot on dinner tables here, you know, in Korea. It's a song from the perspective of a mackerel saying,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어요. Enjoy myself. I mean, enjoy me, right, for dinner. 그래서 이런 노래 진짜, it's so interesting, no? Because artists like this, not our perspective of eating the mackerel, but the mackerel's perspective of getting eaten by, you know, people, but saying,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right? 이런 음악, Lucid Fall, his catalog, it's all like this. 여러분 진짜 나 도움이 너무 많아. 오늘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Lucid Fall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마음 너무 편해집니다. Your dopamine levels, you could actually literally feel it reducing. Lucid Fall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My Dopamine Detox, My Go-To. 요즘에는 이 밴드의 진짜 저희 Dopamine Detox 필수템입니다. Wave to Earth라고 이 밴드가 있는데 인디 밴드거든요. 이 노래입니다. Seasons이에요. 웨이브 투 어스 is an indie Korean band. 근데 영어로도 많이 노래하거든요. This whole song is in English. 근데 이 노래, the first three notes, 빰빰빰부터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this genre, indie band genre가요, dream pop. Dream pop가 뭐냐면요, it's a genre that uses echoing guitars, whispering voices. 네. And it creates this very, it makes you feel like you're floating. 진짜 어디 그냥 떠있는 느낌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This band. Waves to Earth. This song is specifically titled Seasons. Okay? So music is something that brings up the dopamine, but for me, 진짜 dopamine detox를 원한다면, 이 아티스트들 한번 들어보세요. Lucid Fall and Waves to Earth. Waves to Earth은 좀 신난 곡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 느낌 너무 좋아. So, as we slowly start to wrap up today's show, 진짜 도파민 디톡스가 원래 메인이었었는데 여러분, 도파민 이 히트가 진짜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I'm done. I'm spent. I'm gonna crash when I get home. Hopefully you enjoyed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messages. 여러분, I'm sorry. 진짜 혼자 이 방송하려니까 이 문자 읽는 이것도 진짜 이 에너지가 너무 와 장난이네요. 마지막 우리 너구르님 도프민 가득 채우고 가네요. 빠이빠이 이거 저 제가 사실 우리 올스타 팀이 원했던 겁니다. 도프민 완전 채워주고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Enjoy the rest of the song Wave to Earth Season. Stay tuned for hour number two for highlights of All Star English.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Welcome back. You are tuned in to hour number two of All-Star English. It's the Friday show. That means it's another episode of Nice to Minsu. I'm Minsu, your everyday star.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Hopefully you enjoy the first hour of Nice to Minsu. Second hour of our program, we will feature highlights of some of the best segments of All-Star English from this past week. Let's see what highlights we have ready for you. Up first, we have Asia with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Yes, Asia is back. She's on vacation after her first year of university. She's back home. That means she'll be joining us every Tuesday for All-Star English. We're going to tune into her episode of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nd right after that, we have Melissa with 영어할 결심, culture and trends from all around the world brought to you by Melissa. So enjoy these two clips.
4: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5: But you're
4: please
5: never home. 생각이
3: 아니, 그건 네 생각. That's what you think.
5: 그건 네 생각이고.
6: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5: I'm not mad. 화난 거 아니에요.
7: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었지?
5: No, it was just 부산 사투리.
7: 그쵸?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편하게 기분 나빴네.
3: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7: 아까 뭐라고요?
5: 에?
3: That's What You Think.
5: 그건 네 생각이고.
3: That's right.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as well.
5: Yep.
3: And yes, the Gen Z vibes are officially back.
7: 우리 지금 임 작가님 지금 원고에 Gen Z가 다시 돌아왔다, 더 젊어졌다라고 이거 몇 번 넣었거든요.
3: We get the point. Asia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5: 야,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awaiting for you, like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선정된 부스타에게는 All Star가 준비한 선물도 드립니다.
3: 네.
5: What's?
3: 그래서 오늘 주제 아주 궁금할 겁니다. Asia, what is today's topic?
5: Okay, now, you're right. Now that the Gen Z vibe is back.
7: No.
5: I need to say that one more
7: time. 이거 한 네 번, 세 번, 네 번 더 나올 거야.
5: Yeah, so we thought that this topic would be perfect. 오늘은 Gen Z 소비 스타일 밸런스 게임인데요. These, oh my god. Yes, even today my mom was talking about Asia, you're spending anyway. These days.
7: 아, 엄카 갖고 갔어요, 캐나다로?
5: 아니요, 아니요.
7: 아, 그쵸.
5: But still, these days Gen Z around the world seems to spend money a littl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gion.
7: Okay.
5: In the US and Canada, a lot of Gen Z consumers are really into experienced-based spending. 경험. People spend big on hobbies, fitness, concerts, and travel. 미국, 캐나다 Gen Z들은 특히 경험 중심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7: 에이샤 이제 대학 1학년 끝났으니까
5: 네.
7: 뭐 당연히 뭐 운동 뭐 근데 캠퍼스에 그 짐 있을 거잖아요.
5: 네,
7: 그렇죠?
5: Free gym.
7: Right? Free gym for students.
5: 있는데.
7: Have you been to a lot of concerts?
5: Well, I was it was a lot of the concerts were like 19 and up and 아. I was 17. So
7: 아.
5: I couldn't go to a lot of them.
7: 네.
5: I think for me, I spent a lot of money on food.
7: 아.
5: Cuz dining out 음식 너무 별로라는데 가지고 and 제가 캐나다 가서 깨달았는데 너무 네. 한국인 거예요. 한국인 입맛이어서
7: 네.
5: 진짜 밥 먹고 싶어도 울고 그 정도로 해 가지고 So like I had to 배달 a lot of Korean food. So I spent so much money on
7: 맞아요.
5: Korean food.
7: 맞아요. 일단 에이전은 조금 outlier입니다.
5: What about in Europe?
3: In Europe, though, sustainability and vintage culture are very strong.
5: I would say in Canada, too.
7: 아, 그래요?
5: A lot of my friends, we shop all vintage. We go to thrift stores
7: 네네네.
5: normally because we can find a lot of good clothes there.
7: Thrifting is always fun.
5: Yes.
7: 네. So a lot of young people in Europe prefer buying fewer things but also choosing better quality items. 유럽 쪽은요, 친환경 소비나 빈티지 문화가 강하다고 하고요. 좀 많이 사기보다는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고르는 편이라고 합니다. 어,
5: yes.
7: 어른들 많은가 봐요, 여기. 네.
5: And in Asia, especially in Korea and Japan, people still care a lot about trends and aesthetics. Like you can see that from like even like 두촌구 and buttered 버터떡.
7: 맞아요.
5: Which, oh my god, 두촌구 the best thing I've ever tasted in my entire life.
7: 원래 아시아 없을 때 두촌구가 네. 유행했잖아요.
5: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을 막 만들어 먹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이모가 배달해 준 거예요.
7: 어.
5: Wow. Like, oh my god, 너무 맛있어요. Anyway, so some people won't even start a hobby until they've got the full outfit and gear ready. 저 이거 많이 봤어요.
7: 맞아요.
5: MC인데 왜 계속 장비 사시는 거예요? Right?
7: MC니까 장비를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제가. 네, 아마 여러분, 아마 우리 부스터분들 알 겁니다. 네, on my well, very little free time that I have, I also like... You know, doing stuff for my own cane,
5: like?
7: You know, private, well, not private, but personal YouTube, right?
5: Oh, yeah, yeah.
7: 그래서 그런 거 찍으려고, 뭐 이렇게 카메라도 필요하지. 카메라만 있으면 어떻게 렌즈 없는데.
5: 마이크 필요하지, 조명 필요하지. 네.
7: 내 카메라에 너무 어둡게 나와. Right? 조명도 사야 되지. 그쵸, 네. So, the hobby starts the moment... You know, we add things into our cart, right? 취미는 장바구니 담을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5: 피디님 said, Asia, 와즈리 수다스러워졌노. 근데 이게 젠지들이랑 어울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Because like my friends are like, queen, queen, okay, queen. It's like 이러니까.
7: 방금 이거 뭐였어, 이거?
5: This is clock it. 지금 손 이제 라디오 분들을 위해서. No, it's this. 이제. 검지와 엄지 사이를 이렇게 하는 건데 this means clock it.
7: Clock
5: so
7: it.
5: So like 인정 아니면 yes, go queen 뭐 이런 느낌?
7: Yes도 아니고 yes.
5: Yes.
7: Yes 이거잖아 이 정도는 안다. Yes. You go girl.
5: Yes.
7: You go girl 아직 써요?
5: 안 쓴다
7: 미안.
5: 아니 모르겠어요. 써도 안 이상한데 들어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7: Yes. Yes.
5: No. But then I'm very sorry. 네. But if a guy does it. You're gay.
7: 아이 그거는 뭐.
5: 일단 뭐 그거 염두에 있으니까. 드세요. 염두.
7: 마야. Yes.
5: Yes, queen. 이러면 진짜
7: 좀 좀 패턴 한 좀. Yes. Yes.
5: I'm sorry, 입니다. but no.
7: 네. 자, 그러면 오늘의 Gen Z 소비 스타일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Round one.
5: When starting a new workout or hobby, would you rather go all in with full gear and outfits first? Or just use whatever you already have.
7: 자 여러분 운동이나 취미 시작할 때 장비랑 옷부터 완벽 풀 세팅하는 장비파 or 일단 집에 있는 거 쓰는 대충파.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하나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까 에이샤가 말했듯이 참여하는 분들 중 우리 2부에
5: 선물.
7: 문자 요정에 네, 선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5: Yes.
7: 네.
5: Okay.
7: 일단 I think I've already shared
5: Your
7: 저는
5: 장비파.
7: 어느 쪽인지 장비파. 왜냐면 일단 있잖아요. 딱 You know, when you 혼자 하는 hobby 아니면 특히 뭐 등산이나
5: okay.
7: 뭐 뭐지 뭐 러닝이나 뭐 사이클링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좀 자주 하잖아요.
5: 네.
7: 그래 딱 도착하면 좀 포스 좀 다른데. 그거 다 잘 모르는 건데.
5: Oh my god.
7: 이렇게 해야지. 좀 이만 시작하기 전에 before you start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yes 이거 먼저 받을 거잖아 처음에.
5: 아잠 다은님 쎄 장인은 도구 탓을 안 한다. I feel like I don't know. I would say that I am also a 장비파
7: 네.
5: and like I hear my cousin Madison's voice saying like 아니야 있는 거 써야지 이게 들리긴 하는데 I feel like Canadian culture is 일단 집에 있는 거 써라. 다들 뭔가 뭐 제가 이사 간다고 해서 이거 필요한데 하면 우리 집 소파 데리고 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캐나다는 되게 그런 느낌이긴 한데 I don't know.
7: 저도 그런 이렇게 사촌들이나 가족들이
5: 네.
7: 근데 I have like family members like that.
5: Yeah.
7: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저는 그런 말 꺼내지 않아요. 왜냐면 분명히 나 있는데.
5: Smart.
7: 옛날에 썼던 거 있는데.
5: Smart.
7: 네네네.
5: You're smart.
7: 그렇게 합니다.
5: I don't know, but for me, I really don't have like all my hobbies are either reading and studying. So, but I would say I spend a lot of money on like buying books. Even though I have a 전자책 있는데도
7: E-reader.
5: 네 있는데도 계속 이제 paper 책 사고. I think I am 장비파 too. And like I have 공부 타이머, 플래너 and all 네. these things that a lot of Canadian students don't have. 캐나다 우리나라는 한국만큼 그런 학용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세밀한 그런 거?
7: 야. 근데 학생이면 없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없어야 되지, 학생인데.
5: Yeah, 네. yeah.
7: Now, we have a fun little survey of results that we'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right?
5: Yes. These days, a lot of Gen Z people buy the gear first before starting a hobby. Mm. And more than 70% said gear actually motivates them to get started. 네. So it's not really about showing off, as you said. It's more like an investment motivation. Yes, yeah. I would agree. Because I went to this free puppy yoga class in Canada.
7: 나 이거 봤어. 아, 너무
5: 정말요?
7: 귀엽더라.
5: 그때 운동복 샀거든요. 그 퍼피 요가를 가기 위해서.
7: Just for that one class.
5: Yeah.
7: Did you go after?
5: What? No. 아, 그래가지고. Yeah, it's like mentally preparing myself to actually exercise. And I don't know, for me it helps. Looking in the mirror and being like, I'm a gym bro now. I'm a Pilates princess
7: 아, 역시
5: now.
7: 역시 진짜 여러분, epitome of Gen Z. 진짜 epitome of Gen Z입니다.
5: I 네. wouldn't recommend it though, because your bank account suffers.
7: So. 맞습니다. Now, in the US, as well Korea, Gen Z tend to see hobbies as part of their identity.
5: Mm.
7: And since social media is such a big part of life now,
5: yeah.
7: people also care a lot about how they look, the aesthetic. 아까
5: yeah,
7: 말했잖아요.
5: Like Pilates I'm a gym bro. Princess.
7: Right? A Pilates princess.
5: 네.
7: 이런 표현도 처음 듣는다. 그래서 한국 젠지들은요, 취미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SNS 영향 때문에 비주얼, 즉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5: Yeah, exactly. If they start tennis, they'll research racket brands, outfits, even the history behind the sport.
7: 네.
5: And if they start running, they suddenly have the full runner setup on day one. That's the famous Gen Z digging culture. Once they get into something,
7: yeah.
5: they go all in.
7: Yeah.
5: Gen Z들은 하나에 빠지면 엄청 깊게 파고드는 디깅 소비가 인기라고 합니다.
7: 그럼 지금은 아시아는 right now, so are you into like sportswear? Like to go to those like, you know, classes just one time and then you never go back?
5: I would love to go to more yoga and Pilates.
7: Yeah.
5: I'm more of a less cardio person. Because I don't know, I'm 귀찮아요. 뛰는 것도 막 무릎 아플 것 같고. So I'm more of a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but I just don't have the time. I don't know, it might be a 변명 because you can always make time for things, but I don't know. I'm too busy with studying.
7: 피디님, 이거...

0: exercise for their mental health.
1: 아.
0: Rather than 살 빼려고 보다는 진짜 그냥 평소에 꾸준히 내 mental health을 위해서 운동하는
1: 정신
0: 느낌?
1: 건강
0: yeah,
1: 위해.
0: So I feel like they go more often and like 더 장기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뭔가 단기간 다이어트 아닐 수도 있지만. But yeah, that's
1: Bless you.
0: Bless you.
1: 진짜 컸다 소리. 스튜디오는 다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 장비부터 갖추는 사람을 약간은 좀 조심해서 말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0: 네.
1: 이게 뭐 이런 말 아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뭐 장비충 뭐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 장비 덕후를 말하는 건데 조금 요즘 그 앞에 뭐 king 이게 트렌드 그 king 있잖아요. G-I-N-G like king, right?
0: Okay.
1: 네. 이 트렌드와 함께 오히려 뭐 힙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0: Mm-hmm.
1: 자, real quick. 장비 뭐 덕후, 장비파. 이건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Gearhead. Gearhead입니다.
0: Okay, I would say it's very casual.
1: 왜냐면 이 뒤에 head, H-E-A-D, 머리 말하는 거거든요.
0: 네.
1: You, and you, you see this being used a lot of times with other, you know, other words. Like
0: I would say 공기 head. I don't know if that's an okay word to say.
1: Air head. 그러니까
0: yeah.
1: 옛날에, 요즘은 근데 쓰는 말 아닌데 옛날에
0: 네.
1: 사람이 조금 뭐가 좀
0: 비어있다.
1: 엉뚱하다. 뭐 그런 말.
0: 네.
1: Airhead라고도 좀 놀림조도
0: 네,
1: 좀 옛날에
0: 놀림당했거든요.
1: 네네. 근데 예를 들어 뭐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 sneakerhead라고 불러요.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
0: 네.
1: hiphop head라고 부르기도
0: okay,
1: 합니다.
0: Okay.
1: 네. And so gearhead은요 장비 덕후, 장비에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저는 완전 장비 덕후인 거 깨달았어요. I realized I'm a total gearhead 이렇게
0: okay.
1: 표현하죠. 근데 뭐 운동 아까 감성 말했잖아요.
0: 네.
1: 이게 look 이거는 영어로요. Aesthetics라고 합니다.
0: Yes, aesthetic.
1: Yes.
0: You're aesthetic.
1: Kind of. Aesthetics.
0: Yeah, 네. I love your aesthetic.
1: 네. Aesthetic spelling도 A-E-S-T-H-E-T-I-C-S. 그래서 이 그 좀 미적 감각 원래 이 미적 감각이란 뜻인데요. 근데 젠지는 예를 들어 뭐 단순 미적, sorry 미적.
0: no 미적분으로 바꾸지 말아요.
1: 맞아요. 그 젠지는 단순히 이 러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러닝화, socks, goggles,
0: yeah.
1: right? 이 smartwatch까지. 네. 이런 분들 우리 방송국에 몇 명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이 비주얼적 감성, aesthetics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0: I know, I'm just
1: 네.
0: like reading right now. 자, 미적은 혹시, 미적분. 그렇죠.
1: 네. 일단 우리 6902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0: 네.
1: 저는 장비파. 그래야 할 맛이 납니다. 라고 하는데. Right? So 장비파. So 6902님. A gearhead,
0: yes.
1: right? So you get that, you know, you kind of get that boost, right? That drive to
0: yeah.
1: actually do, maybe participate in a hobby
0: yeah.
1: once you have all the stuff.
0: It's like, I look so professional. It's like, I don't look like a beginner.
1: 네.
0: I look like I've been doing this for a while and I know what I'm doing.
1: 맞아요. 그리고 우리 Sunflower님, 풀 세팅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장비가 갖춰져야 뭐든 시작할 마음이 들긴 해요 라고 하는데 일단 대부분 다 gearhead인 것 같아요.
0: 네.
1: 청취자분들. I don't think I've seen anybody choose number two. 그냥 대충 쓰자, 대충 하자. 이런 분 없습니다.
0: I feel like we're all like 통장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yes, our bank accounts, our wallets are suffering,
0: yes.
1: right? Because of our hobbies. 자, 그럼 두 번째 Gen Z 소비 스타일 밸런스 게임 주제 가겠습니다.
2: Round two.
0: Okay, fashion style. Would you rather keep it low-key with subtle logos or wear bold logo tracksuits for the hype look?
1: Yeah, 자,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분, 로고 은근 살짝 보이는 이 꾸 안 꾸 스타일 or 로고 크게 박힌 힙한 트레이닝복 스타일. 를 선호하십니까?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 메시지는 너튜브 댓글로도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저랑 에이자
0: 갈리나요?
1: 좀 갈릴 것 같은데
0: yeah.
1: 아니 근데 에이자 근데 에이자 개인적인 스타일은 저랑
0: 네.
1: 좀 비슷할 수 있는데 but typical 좀 Gen Z
0: oh, okay.
1: 요즘 그래서 일단 저는 A로 가겠습니다. 로고 은근 살짝 보이는 이 꾸안꾸 스타일을
0: 미투.
1: 요즘 선호하거든요. 근데 maybe like 5 years ago 민수 바뀐 거 그냥 다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학생들 뭐 캐나다에서 요즘 어때요?
0: I don't know. I'm trying to like think about like what I've seen so far, I would say 다 꾸안꾸.
1: Mm.
0: I would say we're very 꾸안꾸. Like the shops we go to are 네. very 한정적이에요.
1: Mm.

0: 브랜드 이름 말하면 안 되죠?
1: 안 되죠.
0: 오케이. 그렇죠. 그 창고라는 그 스토어가 있어요. It's always the same 창고, Hortonstar, or like it's like all specific brands.
1: Yeah.
0: It's like so I feel like and a lot of them don't have logos. I don't know. Maybe it's because we're in a university, but 드문 것 같아요. 다들 개성은 있어도 로고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So this, you know, like I said, this subtle look.
0: Yeah.
1: 요즘엔 그 old money look라고도
0: yeah, 하잖아요. Yeah, I would say the difference is old money and new money.
1: Yeah. So that's, you know, a little bit of difference in terms of how what Gen Z thinks of these huge logos these days, right?
0: Yeah.
1: How do they look a little, 좀 너무한다, 좀 너무 오버한다라고 그런 느낌 주는 편이에요?
0: Like the logo thing? Yeah, I would say it's like, girl, we get it. It's like, 땡치, like, 땡치, like, I don't know how to like not say the brand name.
1: 아, 안 되지.
0: Yes, 네. It's like 너무 그거 알겠다고 그 브랜드인 거 막 그런 느낌. But
1: okay.
0: I don't know. I would never judge a person for that though.
1: Oh yeah, of course. Because everybody, you know, likes
0: has to has their different style.
1: Yeah, express themselves,
0: things.
1: You know, however they want.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게 맞죠.
0: Yeah.
1: So people say, you know, Gen Z these days, oh, they save money on lunch, but spend big on hoodies and their hobbies.
0: Oh my god, yes.
1: So, 맞습니까 이거?
0: Yeah, it's like 그런 밈이 유행하고 있어요.
1: 네.
0: 이제 나 저녁 만들어 해가지고 후라이팬 위에다가 틴트 놔두고
1: 네.
0: 이제 내 저녁을 화장품에 다 써가지고 이제 내 립스틱을 먹어야 될 판이다 막 그런 거.
1: 네네네. 네, 네.
0: And I feel like I am that mindset too. Cause like 음식은 한 번 먹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데 물건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So I'm like I would rather go shopping, and that's a very very and like I'm like it's okay guys, I just won't eat, and my family's like what?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냥 쇼핑할게 하면 가족들이 안 돼. 네.
1: So other than food, what did you find yourself spending like most your money on?
0: I would say clothes and like everything is so expensive in Canada in general, like everything, like even like coffee, 기본 한 그래도 거의 like 6,000원, 7,000원 한 잔에. So like going to a cafe is a privilege. I find.
1: 그냥 다시 오세요. 일단
0: 그럴까요?
1: 뭐 경험했잖아. 1년 동안 다시 와. 한국 음식도 더 맛있고 더 싸.
0: That's very true. And close. I would say I spent a lot of
1: 아니요,
0: money.
1: 아니요, 졸업해야 돼요. 졸업해야 돼요. 꼭 졸업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So a lot of messages coming up, but real quick. 아까 뭐 꾸안꾸라고 했잖아요. 꾸꾸꾸. 자, 꾸꾸꾸, 꾸안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네 Asia 부탁할게요.
0: I feel like 꾸안꾸 is like effortless.
1: 아, 그냥 별로 저 입은 거 그냥 뭐 주워 입었어요.
0: Yeah.
1: 그런 느낌.
0: Yeah, effortless, minimalistic.
1: But like 오, 완전 잡지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look and vibe야.
0: Okay.
1: Right? So effortless 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이 은근히 이 표현도 있잖아요. Low-key.
0: Yeah, low-key.
1: Low-key. 그래서 나 오늘 좀 꾸안꾸 스타일 좀 입으려고 해. 뭐 I'm going for a low-key look today.
0: Yeah.
1: 좀 신경 썼는데 신경 안 썼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네.
0: Yeah, or like, okay, this is kind of negative. 근데 꾸꾸꾸를 비판하고 싶을 때, 민수 씨한테 비판하고 싶을 때, we say trying too hard. Like, are you trying too hard? Or like, 아니면 Do I look like a tryhard?
1: 아, try hard.
0: Yeah.
1: 아, 이거
0: 너무 애쓴 것 같나?
1: 그쵸. 이거 명사로도 되네. Try hard. Right?
0: I feel like yeah. I feel like for Gen Z, 문법 버려요. That's like a Gen Z way. Gen Z처럼 말하고 싶으면 그냥 문법 버려요. It's like it's giving. Try hard.
1: 20년 동안 배웠던 거 그냥 다 버리세요. 아시겠죠? According to Gen Z.
0: 아, 근데 진짜 like for casual, like occasions.
1: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 지금 몸에 지금 로고 박힌 거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렇게 손 많이 써요.
1: 네.
0: 젠지처럼.
1: 로고 하나도 등 하나도 없습니다. 네. 좋아요. 고수님 꾸안꾸 스타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라고 하네요.
0: And like the details. We care for the details, people.
1: 맞아. 근데 우리 대니엘님이 effortless하고 근데 minimalist라고.

0: All right, we have Minju-sam joining us for today's EV Touching and Small Talk. Minju-sam,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i, hi, hi.
1: Hi.
0: How are you?
1: I'm great. How are you?
0: I'm doing good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asking. 네. 일단 민주쌤 오니까 역시 우리 MJ 김님. 와, 민주쌤이다. 라고 문자 왔고요.
1: 누구시죠? 민주 김님인가요?
0: 네. 본인이 자기한테 뭐죠?
1: 아, 그쵸? 죄송해요. 저 조민주입니다.
0: 그리고 베니님도 민주쌤 헬로
1: hi.
0: 라고 왔네요. 두둥님도 민주쌤 하이.
1: 안녕하세요.
0: 네, 고수님도 반가워요. 민주쌤이라고 하는데.
1: 반갑습니다.
0: 여러분 저 살짝 젤러시가 오고 있네요.
1: 또
0: 네.
1: 왜요?
0: 이렇게 쌤한테 반갑게 인사해주고 민소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네, well, good to have you joining us for today's another episode of EV Touching and Small Talk. 네.
1: Yeah, good. So, Minsu.
0: Yes.
1: 질문이 또 있죠, 제가.
0: 질문하세요.
1: 많이 더우세요.
0: 와, 이런 선봉이 너무. 근데 우리 책상에 크립 될까? 어, 된다, 된다. 어, 우리 미디피님 감사합니다. 네.
1: Is it any better?
0: 어, 네. 어, 너무.
1: 시원해요?
0: 여러분, 저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 일부 진짜 my back's like drenched.
1: Okay.
0: 네, TMI 될 수 있지만 저 등 완전 푹 젖었습니다. 이 땀 때문에. But yes, you are asking, Sam.
1: Oh, so what do you usually do to wind down at the end of the day? Oh. 뭐 하루 끝날 때 좀 이렇게 뭐야 좀 어떻게 쉬세요?
0: 저는요, my end of the day doesn't. Well, my end of the day doesn't end with this show ending. 집에 가서 일단 뭐 육아하는 분들 다 비슷하잖아요. 어, 집에 가서도 그쵸? 애들과 시간 보내고 그쵸 뭐 공부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같이 놀고 재워야 되고 and then 와이프도 같이 놀고 재워야 되고 그래서 my end of the day begins like around like 10:30 like 11 p.m. 근데 그때부터 like I you know, watch, you know, like OTT, catch up on shows, movies while I'm doing other stuff. That helps me kind of like relieve stress from that day.
1: Oh, yeah. 네. That sounds nice.
0: 저는 그렇게 합니다.
1: Oh, 좋아요. 근데 그 저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약간 이렇게 좀
0: 이게 정상인데
1: 정상이에요?
0: 좀 운동도 해야 되고 맛있는 거 먹고 하긴 했는데 다 귀찮아 저는요. 네.
1: 그럴 수 있습니다. But one thing I've realized lately is that good sleep makes a huge difference too. 네,
0: 맞아요.
1: 그 잠을 좀 잘 자는 게

0: 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잠을 좀 잘 주무시나요?
2: 맞습니다. Sleep is super important. I do find myself getting like 7 hours, a good okay. 7 hours a day. 보통 뭐 사람은 뭐 7시간에서 8시간 is like that, like that sweet zone, right?
0: 많이 주무시네요. 네. 7시간, 8시간은 신생아 아닌가요?
2: 아, 그렇게 자는데
0: 그렇게 많이 자요?
2: 일어나는데 피곤해. 왜 피곤하게 일어나죠? 저는 네. But you know, somehow even when we're tired, we still end up staying late, staying up late for no reason sometimes,
0: yeah,
2: right?
0: Yeah, exactly.
2: 근데 이상하게 피곤한데 괜히 안 자고 늦게까지 깨어 있는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0: Yeah. Mm-hmm. And these days, people are always busy doing something. Mm. You know, whether it's work. Parenting, yeah. 육아, and studying. 학생들은 또 공부도 하시고, or just
2: right.
0: staying up, you know, scrolling at night.
2: Oh yeah.
0: 핸드폰 하다 보면 하루가 또 이렇게
2: 진짜,
0: 그냥 갑니다, right?
2: 맞습니다.
0: Yeah, a lot of people feel like they're not getting enough sleep. 항상 좀 피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So I'm sure this is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can relate. 이게 벌써부터 공감이 되죠, 여러분. Mm-hmm. 그래서 오늘 뭐 토픽 어떻게 됩니까?
0: 잠 이야기할 때. 잠 이야기 하나요? 요즘 잘 주무세요?
2: That's a,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right?
0: Because, 컨디션 물어볼 수 있잖아요.
2: 네네네. 왜냐면 우리 그때 말했잖아요. 사람 이게 보고 뭐가 좀 안 좋아 보인다. 누가 봐도 뭐 좀 아파 보이거나
0: 네.
2: 뭐 밑에 좀 다크서클도 진짜 이렇게 입술까지 막 내려와 있고 그렇잖아요.
0: 입술이요?
2: 이렇게 축처져 내려왔는데 근데 누가 like what's wrong with you? Right? Why do you look like that?
0: Oh my gosh.
2: 이렇게 하면 너무 무례한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2: 그래서 좀 돌려서 말하는 거. 그렇죠. 뭐 요즘 잠 잘 주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0: 네.
2: 좀 차라리 other than that some more ways that you could have a more natural conversation in regards to how much sleep or sleep in general.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네,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
2: 아.
0: 밤새 뒤척였어요. 여기서 toss and turn은요. toss는 이리저리 움직이다.
2: 네.
0: 뒤척이다 이런 뜻이고요. turn은
2: 이거죠. 그쵸, 얘기죠.
0: 진짜 힘들어.
2: 잘 때 막 계속 편한 자세를 못 찾아서 이렇게
0: 맞아요.
2: 오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중간으로 보고 또 왼쪽으로 가고. So that's tossing and turning.
0: Yes. So when you toss and turn, you're literally moving around in bed because you can't get comfortable or fall asleep.
2: That's right.
0: 방금 몸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2: 네. So 그냥 I couldn't sleep.
0: Mm-hmm. I didn't sleep well.
2: Well, I couldn't sleep. 이렇게 보다 그 느낌이 like I was in bed trying to sleep, but my brain wouldn't allow me.
0: Right.
2: My brain wouldn't clock out. 몸은 누워 있는데 머리는 계속 진짜 출근 중. 왜냐면 uh-huh. 나 그거 이거 하는 거 까먹었다. 내일 이렇게 하면 피디님이 나한테 뭐라 하겠지라고 이렇게 그 벌써 이렇게 좀 걱정하는 게 tossing and turning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0: Yes.
2: So I tossed and turned because I had too much on my mind.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새 뒤척였어요. Or I stayed up way too late, so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 너무 늦게 자고 밤새 뒤척였어요. 이렇게
0: 맞습니다.
2: 하면 되겠다.
0: 네, 그리고 I couldn't fall asleep. 잠이 안 왔어요. 잠이 못 든 거죠.
2: 네.
0: Or I didn't sleep well. 아까처럼 뭐 잠을 잘 못 잤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I stayed up way too late. 너무 늦게 잤어요. 이런 표현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 tossed and turned all night.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You look exhausted. Did you sleep okay?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다크서클 입술까지 내려왔네.
2: Oh, not really.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 아니, 밤새 뒤척였어.
0: Why?
2: Honestly? Being everyone's favorite is so exhausting. 민준이 이런 거 모르지? 솔직히 모두 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이놈의 인기 어떻게 하지?
0: Who exactly are everyone?
2: 알잖아. 뭐 내 엄마도 있고. 그리고 걔 한 명 있잖아.
0: 저는 아니죠?
2: 쌤은 아니고 그냥 한 명 있어요.
0: 오케이.
2: 저기 1층에 뭐 있어요? 1층 누구도 있는지 몰라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tossed and turned all night였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0: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hit snooze like 5 times. 아, 알람 다섯 번은 넘게 껐어요. 여기서 snooze는 originally means to sleep lightly or take a short nap.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 알람이나 시계 알람 울릴 때 그 나오는 몇 분 더 자기 버튼 있죠?
2: 네.
0: 자주 누르시나요?
2: 너무 자주 눌러서 와이프한테 혼나요. 아니 그렇게 그 시간대 아니라면 왜 알람을 맞춰놔?
0: 맞아요.
2: 네, 진짜 매일 아침 그렇게 됐습니다.
0: Yeah, 저는. So when someone says I hit snooze like 5 times, they mean they kept delaying getting out of bed. 알람 계속 끄고 이제 몇 분만 더 자야지.
2: 네.
0: 근데 보통 한 그래도 알람 10개 이상 맞추지 않나요? Every morning?
2: 10개는 좀 심하다, 쌤.
0: 아, 그래요?
2: 여기서는 이게 선, I draw the line, 한 10개. 네. 저는 한 3개 정도 하고 그쵸. And I don't know if it's like programmed, but 그냥 한번 보니까 제 폰에는 이 snooze 버튼 누르면 8분을 주더라고요.
0: Oh.
2: 네. For just to like until like the next alarm goes off, right? 아 근데 이 snooze 버튼, I'm sure if you wake up right at the sound of the alarm, you're not human.
0: I know.
2: 진짜.
0: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2: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공한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일단 성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0: 어.
2: 네. So hit the snooze 5 times. 네. This one way too personal for me. 이거 진짜 찔리는 표현이거든요, 저한테는. So 그냥 I woke up late. 뭐 늦잠 잤다가 뭐 이런 느낌 아니라 it's more like 뭐 일찍 일어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실패했다. I had good intentions, but I failed. 이런
0: right.
2: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So, I hit the snooze 5 times this morning. 오늘 아침 알람 한 다섯 번 넘게 껐어. Or, I always hit snooze and regret it later. 맨날 알람 미루고 후회한다. Or, I should stop hitting snooze. 알람 미루는 습관 좀 고쳐야겠어.
0: 네. 이런 표현 쓸 일이 올까요?
2: 진짜 아마 이거... 저를 지금 좀
0: 겨냥해서.
2: 네.
0: 근데 여기서 five times는 사실 꼭 다섯 번은 아니고 네. 뭐 엄청 여러 번 눌렀다라는 느낌으로도 많이 씁니다.
2: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단어를 뺐는데 그래서 like라고.
0: Right.
2: 그죠? Like five times. Right. 진짜 아마 다섯 번쯤 뭐 이런 느낌.
0: 맞습니다. 그리고 늦잠 잤어요라는 표현. 지난주에도 질문 주셨는데 I slept in 이런 표현 있고요.
2: 네.
0: 아니면 I overslep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네. 좀 늦잠 자서 뭔가 늦었을 때 쓸 수 있어요.
2: 아 맞아요.
0: 약간 네.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2: So I slept in은 조금 이렇게 일부러 늦잠 잤다.
0: 맞아요. 평소보다 네. 좀 더 늦게 일어난 느낌?
2: 네. 근데 overslept는 오 어떻게? 이렇게. 그쵸 모르고
0: I overslept and missed my class 뭐 이런
2: 그쵸 맞습니다
0: 쓰실 수 있고요
2: 네.
0: And I'm not a morning person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You are not a morning person
2: 아침형 인간 아니죠 죄송해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막 등산하고 아침 식사 먹었는데 막 7시야
0: 맞아
2: 그쵸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진짜
0: 성공하셨을
2: 존중합니다
0: 거예요.
2: 네 I respect you 그럼 뭐 누가 출근하자마자 그냥 멍하면요. 진짜 이렇게 출근했는데 일단 몸만 있지. Right? 이게 마인드는 아직 집에 침대에 있어요. 그래서 뭐 did you hit the snooze too many times? 알람 너무 많이 미룬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놀릴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2: 재미로.
0: Exactly. 저희 학생들이 떠오르네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From
2: 맞아요.
0: like 9 to 10.
2: 네. Right.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막 뭐지? 학교 왔는데 still all like groggy. 이 groggy 단어 G-R-O-G-G-Y 무슨 상태냐면요. 이제 완전히 깨어난 상태도 아니고 자는 상태도 아닌데 좀 그 중간 그 사이에 있는 상태.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But like, you know, you can't open your eyes. 코도 막 막혔어. 막 콧물 막 이렇게 흘리고. 그쵸? 저도 좀 콧물 나고 있습니다. 네. 네.
0: 콧물을 흘린다고요?
2: 지금 저 희한하게 좀 요즘 방송하면서 계속 이게 콧물 나거든요.
0: 반수면 상태.
2: 반수면 상태.
0: 이렇게 얘기할 수
2: 네.
0: 있나 봐요. 도구님.
2: 그락이라고 할 수. 그래서 일단 I hit the snooze like 5 times this morning. 이 표현 어떻게 실제 대화에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Why are you late again?
2: 아, 민주. I hit the snooze like 5 times this morning. 알람 다섯 번 넘게 껐어.
0: 5 times?
2: 내 말 들어봐. In my defense, every time felt like the first time.
0: Well, that's not how alarms work.
2: Well, it should. 네. 아 근데 민준 쌤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Mm-hmm. 왜 민순이가 맨날 늦게 오고 맨날 늦잠 자고 맨날 친구들 없고 맨날 짜증내고 하는
0: 우연이에요.
2: 아 그래 우연이 그렇죠 그렇죠.
0: 네.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2: 일부러 하는 게 아니죠.
0: 일부러 하는 거 아니죠.
2: 네네네 알겠습니다.
0: 맨날 자, 바쁘게 뛰어다니시길래
2: I hit the snooze like five times 표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I'm running on coffee. 커피빨로 버티는 중이에요. 네. 여기서 run on은요 원래 이 어떤 걸 에너지원으로 움직인다라 뜻으로 쓰는데 네. For example, cars run on gas.
2: Sure.
0: And phones run on batteries. Mm-hmm. 뭐 이렇게 쓰죠. So 네. when someone says I'm running on coffee, it means coffee is the only thing keeping you going.
2: That's right. Mm. 네. I'm running on coffee. Now this one is something that I'm sure a lot of our 부스타들, me as well, can relate to. 왜냐면 mm-hmm. it's not literally about drinking coffee.
0: Right.
2: 그냥 커피 뭐 이야기, 뭐 커피 뭐 즐겨 마셔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Mm-hmm. It's more like 저 겨우 버티고 있는데 커피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I'm
0: 맞아요.
2: surviving because of coffee. Mm-hmm. 그런 느낌이잖아요. So, 뭐, I'm running on coffee and good vibes. 뭐, 커피와 긍정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I'm basically running on coffee at this point. 이쯤 되면 거의 커피로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네,
0: 맞아요.
2: 출근 뭐 9시인데 한 9시 5분 되면 이 말 쓸 수 있겠네요. 네.
0: 맞습니다. 그리고 I need caffeine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Mm-hmm. 카페인 수혈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네. 뭐 I'm still waking up. 아까 반수면 상태일 때
2: 그쵸?
0: 쓸 수 있어요.
2: All groggy and everything.
0: Yeah. And I need another cup of coffee.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2: 맞아요. I need another right cup yeah. of coffee. 네. 그래서 뭐 출근해서 피곤해 보이는 뭐 동료한테 Are you running on coffee today? 뭐 오늘 커피빨로 뭐 버티는 중입니까? 라고 이렇게 장난으로 네 이렇게 small talk 말 걸 수 있겠네요.
0: Exactly.
2: 네. 자 그러면 I'm running on coffee. 이것도 실제 대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0: You seem okay today. Did you finally get some sleep? 오늘 좀 괜찮아 보이네. 드디어 잠 좀 잤어?
1: Not really. I'm basically running on coffee today. 아니, 커피빨로 버티는 중이야, 나 지금.
0: Oh, one of those mornings.
1: Yeah. Don't ask me anything important until lunch. 점심 시간까지 중요한 거 물어보지 마, 알지?
2: 빅 샤웃 투 민주 쌤 for this week's segment, 입이 터지는 small talk. Well, folks, we're going to wrap things up.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njoy the rest of your Friday night. I'm going to enjoy it. I'll enjoy the weekend. I'll see you back here, same place, same time, back on Monday. Have a good one.
3: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4: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4: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9: Hello, I'm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history, and all aspects of Korean life. Busan, the city of opportunities.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0: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11: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10: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11: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10: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11: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10: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2: The time is now 7 o'clock.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1: Radio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1: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2: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1: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2: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1: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